0: 네, 연평안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FABC 초대석, 우리 어린이 은혜 캠프를 또 대표하고 계시는 박연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앞서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뭐 아이들이 비상 금식 기도도 해보고, 또 그걸 통해서 선교비를 직접 후원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기도 하는데,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을 텐데, 자랑할 만한 순서 또 하나만, 네, 말씀해
1: 네,
0: 주시면
1: 이것은
0: 좋을 것
1: 이제
0: 같아요.
1: 담임 목사님들께서 더 좋아하시는 시간인데, 교사반이에요.
0: 교사반?
1: 네, 네. 교사와 아이들을 떼어놓아요.
0: 아, 분리를
1: 네,
0: 해서요?
1: 둘째 날
0: 네네.
1: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0: 네.
1: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특강과
0: 네.
1: 영적 집회를 해요.
0: 오, 일단
1: 목적은
0: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1: 오,
0: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아이들은 이제
0: 네.
1: 스태프들이 돌보고 그 시간에
0: 그렇군요.
1: 이제 아이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김숙기 선생님의 미디어 중독 예방, 뭐
0: 예.
1: 인형극 이런 독특한 이제
0: 네.
1: 시간을 만나고 선생님들은 따로 모여서 영적 성장에 대한 원리나 그리고 제가 송도주의예수교회에서 어떻게 독특하게 지금 새 옷을 입고 있는지 부흥 키워드 7, 7가지의 키워드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0: 네.
1: 학교 합전도를 어떻게 목사님은 정문에서 하는데 컴플레인을 받지 않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제가 해드리고 또 집회 신고하는 방법, 네, 지역마다
0: 네.
1: 그 학교 합전도에 대해서 제지하는 그 농도가 달라요. 강도가.
0: 네네네. 그럴 것
1: 강도가
0: 같아요.
1: 너무 셀 때는 그럴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건 방법을 다 저는 오픈해 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적이면 실제적인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교사반에서 나누어 드리게 돼요.
0: 아, 그러니까 정말 이 수십 년간의 어떤 이 목사님께서 축적하신 그
1: 노하우. 그럼요.
0: 노하우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1: 네네.
0: 알려드리면서
1: 그렇습니다.
0: 조금 더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1: 네.
0: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함께 의논하는 또
1: 그렇습니다.
0: 그런 교육의 장일 수도 있겠네요.
1: 공유합니다.
0: 예, 공유하는
1: 그래서
0: 진짜.
1: 선생님들이 돌아가서 또 많이 부흥했다고 연락이 오고
0: 네.
1: 예, 그런
0: 얼마나
1: 성과
0: 기뻐요. 네.
1: 그렇습니다. 그게 또 저의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0: 야, 그러면 정말 교사와 또 어린이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양측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0: 그런 캠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쭉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고 이 캠프를 벌써 30년 넘는
1: 그래요.
0: 그런 세월 동안 해오셨다고 했는데
1: 네.
0: 네, 하시면서 특별히 좀 이런 게 가장 필요하다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1: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나 심지어 장로님도 직분자들께서도 뭐 아이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야 되나 저절로 어른이 되면 받지 않겠어? 사실 이 생각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거든요.
0: 네.
1: 얼마 전에 소천하신 네. 어린이 봉사의 전설이신 신정의 목사님이 계셔요.
0: 네.
1: 네,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뭐 우리나라의 어린이 부흥의 선구자죠.
0: 예.
1: 네, 소천하셨는데 그분 생전에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니 집회를 옛날에는 어린이 부흥회도 3박 4일 뭐 4박 5일 했는데 첫째 날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0: 왜요?
1: 애들 너무 울렸다고.
0: 어머.
1: 말도 안 되죠.
0: 네.
1: 이게 불과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0: 이야.
1: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다. 아이들이 은혜 받는다. 지금 나와주는 걸로 감사하지. 걔들이 거기서 무슨 복음을 만나고 기도의 문을 열고 이것을 좀 너무 늦췄던 거죠.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것을 완전히 산 증거를 지금 제안하는 거고
0: 네.
1: 송도 주 예수교회 아이들은 금요 철야에
0: 네.
1: 엄마들이 기도가 끝나고 기다려요. 아이들이 기도 끝나기를.
0: 예.
1: 아이들이 기도불이 붙었다니까요. 지금 6개월 만에.
0: 세상에.
1: 네. 아이들이 성경 암송 영어로까지 암송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질적 성장에 매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 특히 여름 교육의 황금 계절입니까?
0: 맞습니다.
1: 이때 초등학생 단 한 명이 있어도 이 아이를 끌어안고 수박 먹이보다
0: 네.
1: 예수님의 생명을 줘서
0: 아멘.
1: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 천국과 지옥을 아는 아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체험하는 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했는데
0: 아멘.
1: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0: 아멘.
1: 올 여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와주시기도 했는데
1: 네.
0: 정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려야 하나 고민이 되는 분들께 어쩌면 해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맺어볼까 합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현장의 경험들도 가지고 계시고 또 고군분투하시면서 그 안에서 은혜도 있었지만 눈물도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1: 네.
0: 목사님, 저희가 기도의 동역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0: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올 여름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모두 성령 충만 받는 것과
0: 아멘.
1: 네, 제가 이제 송도 주 예수교회 교회 학교 스토리를 내년 2월 3월에 전자책으로 내잖아요.
0: 네.
1: 네, 책을 정말 좋은 책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어요.
0: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끝까지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또 요청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만큼 어린이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저희 극동방송이 작게나마 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지금까지 어린이 은혜캠프 대표이신 박연은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0: 아멘.
1: 아멘.

네, 이동현과 김윤희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네, 찬양하고 왔습니다. 오늘 어린이 이 은혜 캠프 대표이신 박연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뭔가 저는 정말 아이들이 그런가요? 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과 또 그걸 전해 듣는 입장이 이렇게나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또그 아이들이 직접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걸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듣는 저는 신기한 거예요. 와,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무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비단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현장에서 보고 느낄 때, 그때 진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이들에게 이 구원의 그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어린이 은혜 캠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불어서 이 땅에 이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모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괜찮은 아침 마칠 시간이 다가왔고요. 내일은 또 최재호 목사님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 되고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다수의 천사들

아담들이 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수많은 에덴 동산의 열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하나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죠. 왜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까? 그 배후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입니다. 가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은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받지 않으셨을까?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돌아보지 못하고 아벨과 비교해서 자신이 아벨과 비교해 뒤처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자기가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분노했고 그 분노로 동생 아벨을 찌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죠. 교만은 분노를 낳습니다. 부부싸움을 한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주된 요인은 교만이에요. 부부의 관계 가운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이 이 가정의 주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렇게 되면 부부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내 말이 관철되려고 내 생각대로 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교만은 분노를 낳아요. 부부싸움을 한 부부의 입김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관찰해보니까 여러분, 뱀에 있는 그 독보다 더한 그런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 일부를 감금하고 정말 분노를 끌어오르도록 했대요. 그 타액을 채취를 해보니까 소 수십 마리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 검출되었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분노가 무서워요. 그런데 그 분노를 낳는 것이 결국은 교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교만은 뭐냐면 여러분, 미숙함이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나는 교만해요. 그래서 좀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덜 교만한 거예요. 그렇다고 더 교만하라는 건 아니고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른다. 미숙함이죠. 미숙함이 뭐냐면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미숙함이잖아요. 나폴레옹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미숙한 거예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워털루 전투에서 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감금이 되어서 결국은 병으로 죽게 됩니다.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뿐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것만 알 뿐이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1세대 가정사역자이자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기론 목사님, 저희들 이제 모임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무지랭이 선배이자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무지랭이가 무슨 뜻이냐면 하는 짓이나 댐댐이가 변변치 못하다. 부족함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무지랭이 목사입니다. 정말 그 은퇴를 앞둔 대선배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선배된 목사님 자기를 소개할 때 새까만 후배들 앞에서 나는 무지랭이 목사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자기가 교만하기를 원치 않아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패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기 위해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반지에 글귀를 좀 새겨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반지는 만들었는데 근데 그 속에 넣을 글귀가 마땅치 않아 세공인이

왕자였던 솔로몬에게 찾아갔다고 하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새기라고 말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였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반지에 긁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새겼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만과 겸손 사이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고 반지에 글귀를 새겨 넣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새기겠습니까? 무엇을 가슴에 새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명해 보며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비추었던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갈림길에서의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배우실 그날을 준비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아 또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다윗과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과 사무엘은 밀접한 관계이죠.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기름부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날 때 다윗은 심심치 않게 사무엘을 찾아갔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들을 하소연했던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윗이 붙잡을 수 있었던 동아줄이었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는데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이제는 끊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그 손에서 좀 피하고 싶어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바란 광야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지형을 상상을 해보시면 위쪽, 즉 터키 가까운 쪽이 북쪽이고 이집트 가까운 쪽이 남쪽이에요. 남쪽으로 더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쪽으로 더 내려갔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죠. 그 광야로 더욱더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 나발이요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나발. 그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심히 부하다. 예, 심히 부하다. 이것이 나발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심볼이었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라고 할 수 있죠.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해요? 세리장인데 심히 부자라고 소개를 하죠. 그것같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것이 삭개오의 심볼이 되고 나발은 부하였다. 얼만큼 부하였는가? 양이 3천마리나 되었다. 양이 3천마리가 얼마만큼의 부자인지 여러분들 가늠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에서 보면 욥을 소개할 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소개하면서 양이 7천마리로 소개를 하거든요. 양이 7천마리나 된다. 근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다.

그 절반이 되는 3천 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 일대의 대지주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발처럼 이런 소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심히 부한 사람이 나발이었어요. 그런데 나발이 이제는 그 때가 돼가지고 양털을 깎게 됩니다. 2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축제예요. 1년에 목축업에 대한 결산이 되어지고 양의 털을 1년마다 깎아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양을 보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양털을 깎으면, 즉 알몸으로 만들면 조그만해요. 그만큼 털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털을 안 깎고 그대로 두면 양이 그 털의 무게 때문에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축제이자 수확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유목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다. 1년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행복한 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려진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이런 좋은 날의 축제의 때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임무가 뭘까요? 자기 식솔이 몇 명이나 있어요? 600명이잖아요. 그죠? 다윗에게서 제일 큰 임무는 이 600명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럼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책임이 뭡니까? 자식들에게 잘 먹이는 거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책임이 뭘까요? 양된 여러분들을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양들을 잘 먹일까, 또 양들을 잘 돌볼까, 인도할까, 이것이 목양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되는 거죠.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도 600명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를 고민하다가 양털 깎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소년들을 보내서 좀 도와달라, 우리의 식소들 먹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뭐예요? 돌아온 것은 오늘 말씀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부들부들 떨려야 돼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다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다윗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모욕하는 것이고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을 모욕했어요. 다윗이 누구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받으러 간다, 도움을 청해요. 그런데 홍길동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홍길동의 아버지가 누구냐? 나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안 가문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는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자들이 많도다. 지금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망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발이 다윗을 심히 모욕해요. 다윗은 정중하게 숙였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나발에게 다윗이 소개할 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까지 소개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교만하여서 다윗을 모욕하고 가문을 모욕하고 함께한 자들을 모욕했다.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요?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은 나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발의 교만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나발이 교만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25장 7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마온 갈멜은 바나강야 근처입니다. 여기에서 나발이

수천 마리의 그러한 양들을 목약을 하고 목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수천 마리의 4천 마리 이상의 그런 양과 염소를 목축을 한다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 이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나발에게 충분히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을 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분명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조금만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무장한 군대가 4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400명으로 나발을 친다. 얼마든지 다윗이 나발의 소유를 다 빼앗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발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다. 왜냐하면 또한 나발이 갈렙 족속이었거든요. 갈렙 족속은 어느 지파의 소속일까요?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다윗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그래서 같은 지파로서 또 보호해 준 거예요. 그 은혜를 나발이 잊어버린 거죠. 사람이 왜 교만하느냐? 왜 교만할까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개구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개구리든지 올챙이 적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개구리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부하하기 전에도 있었고 그 부하에서 올챙이 적 시절도 있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았던 그러한 시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여기서 나고 자랐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은 언젠가는 오셨던 분들이고 처음 왔을 때에 누군가 도와줘서 그리고 섬겨주어서 잘 정착할 수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서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 인생 여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교만한 사람과는 함께하기가 싫은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잊지 마라.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을 기억하면 결코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죠. 실수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는데 그 모든 실수와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으셨던 것을 기억하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또 여러분들의 그 과거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태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구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태양은 항상 비춰요. 그렇죠? 태양은 항상 밝아요. 그런데 지구상에 구름이 있으면,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 태양을 가리워서 때로는 흐림도 되고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눈도 오게 되죠. 우리의 영혼의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맑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해요. 은혜를 비춰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날씨가 흐림이 되어버리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날씨는 맑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그릇을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가운데 교만하지 않아요. 둘째로 나발이 왜 어떻게 해서 교만해졌는가 할 때에 나발은요, 율법을 버렸어요. 율법에 불순종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적을 기억하면서 나그네에게 환대하라. 그리고 베두인들은 특히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교만의 반대가 뭘까요?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겸손함이 뭐겠습니까? 겸손함은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것이 겸손이라기보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실 때 겸손한 자를 세우세요. 교회의 태동, 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태동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태동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나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나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이 왜 교만했는가? 나발은 바보 아니에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현실 파악이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도우면 나발이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가 제사장 85명이 죽었잖아요.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했을까요?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나발이 계산해봤어요. 지금 사울왕은 이 나라의 왕이고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다닌 사람이고, 그렇다면 누구 편에 서는 것이 더 유익한가? 그래서 나발은 사울왕의 편에 서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을 준 것이죠. 왜 이토록 교만한가? 자기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의의를 따르기보다 내 유익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발을 보시면서 교만이 아닌 겸손을 택하고 겸손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과 다른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아비가일이에요. 다윗이 나발의 교만을, 모욕을 듣고 부들부들 떨며 참지 못해 자신의 부하 400명의 무장을 시켜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발에게 있는 남자들은 다 실을 말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갈면 나발의 공격을 하려고 점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종이 나발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지금의 상황을 상세하게 전하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였어요?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포도주와 떡과 무화과 뭉치와 그리고 양들을 잡아가지고 600명이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성을 보이기엔 충분한 음식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 앞에 엎드려요.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요. 이거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정중하게 높이는 거예요. 나발과 너무나 다르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나발은 무지랭입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만약에 지금 나발과 그의 식구들을 죽이게 되면 당신의 그러한 캐리어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죽이지 마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발을 보십시오. 그리고

0: 다윗을 보십시오. 나발과 다윗의 차이, 나발은 교만했고 다윗은요 분노했죠. 저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마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아닌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그렇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발은 교만했고 다윗은 나발의 교만 때문에 분노해서 싹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사울 왕을 용서했던 다윗이었는데 한 장도 채 넘기기 전에 분노로 인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남자들 다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그래서 나발과 다윗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사무엘상 25장 3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듣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분노해서 나발의 모든 남자들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뜻을 접었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종이 나발에게 가서 전세상을 말하지 않았죠. 왜? 나발은 듣는 기가 없었어요.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아요. 자기 뜻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듣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반지에 글귀를 새겼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새기시겠습니까? 오늘 나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호흡처럼 고백해야 될 그 고백, 겸손함의 고백.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되새기며 신앙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92국에 155번 052-292-0155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제발 좀 하세요. 듣는데 뭔가 웃음도 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데 왜 안 하시냐고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답답한 마음 반, 안타까운 마음 반, 거의 애원하듯 말씀하시는데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경험, 길이 열리는 경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경험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내가 앞서서 먼저 걱정하고 먼저 계산하고 먼저 사람 찾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서가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걱정보다 먼저 기도하고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면서 힘찬 라디오 출발합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마지막에 찾는 것 같아요. 먼저 고민해보고, 먼저 계산해보고,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내 방법대로 해보다가, 아, 이제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서야 기도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된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달려도요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멀어지기 때문에 돌아와야 될 길이 멀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해보고 안 되면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먼저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지금만 보지만요 하나님은 내일도 보시고 1년 뒤도 보시고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듣는 것이 더 먼저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고민 있으신가요? 그러면 마지막에 마지못해 하나님 찾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 찾으시면 좋겠어요.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길보다 더 좋은 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안성진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 같이 했고요. 또 정자의 비밀까지 같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주님이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특권을 누리고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앞서 기도함으로 돌아가야 될 길을 멀리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보여주시는 그것을 따라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231번님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면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주셨어요. 아멘. 귀한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확실한 응답인 것 같아요. 평안한 마음. 좋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때 여기저기 사람부터 찾아다녔던 경험 7814번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또 기도하면서 얻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먼저 무릎 꿇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멘. 멋집니다. 또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아, 3172번님 병원 진료 결과 기다리는 중에 자꾸 인터넷으로 이거저거 검색하게 되신대요. 요새는 또 AI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GPT한테 막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 어때 저거 어때 계속 물어보고 우리 걱정거리들을 자꾸 검색하는 걸로 먼저 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검색 질문보다 먼저 기도 제목을 적어보려고 한다고 주셨는데 좋아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답을 기다리고 이런 인내의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천천히 한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9053번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찬양한다고 주셨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감사하다라고 고백 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겠죠. 주님께 더 기도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나누면서 또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질 때 그때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곧 함락될 상황이었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부분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전에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이야기만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겠죠. 우리 인생 전체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보다 먼저 기도로,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안에는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동경 암송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파고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락 아슈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보았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밑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리 봤는데

0: 한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나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담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보내신, 돌려보내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합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시지,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1: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아멘. 꽃은 아름답게 피어남으로, 새는 청량하게 지적이므로, 또 해는 눈이 부시게 빛을 냄으로써 하나님께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눈이 부시게 화창한 날, 예, 목사님과 소망의 기도를 처음 진행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1: 목사님. 할렐루야, 저도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잘할 테니까 또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0: 네, 오늘도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해 주심으로 소망의 기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극동방송을 청취하며 또 기도의 시간들로 함께 나아가는 기도 용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과 삶과 환경 가운데 있는 시험거리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아멘, 감당케 하시고, 아멘, 기적이 필요한 가정의 기적을, 능력이 필요한 가정의 능력을, 행복이 필요한 가정의 행복을, 부유함이 필요한 가정의 부유함들로 채워지게 하소서.
0: 아멘.
1: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당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소망의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나를 사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셨사오니,
0: 아멘,
1: 주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임재청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0: 아멘.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으로 평안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소개하겠습니다. 8190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울산 소중한 교회를 섬기는 이채식입니다. 근무 중에 항상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한 친구와 갈등으로 2주째 눈물을 보이며 같이 놀던 친구들과도 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으로 화평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초등학교 4학년이면 11살 친구인 것
1: 예,
0: 같아요. 네.
1: 지금 사춘기 좀 벌써 왔죠. 이
0: 아,
1: 정도로 요즘은
0: 그쵸.
1: 빨리 오니까
0: 네.
1: 아마 이런 시간에 이제 그 감정의 변화가 좀 많은 그런 시기다가
0: 맞습니다.
1: 보니까 좀 그렇는데, 또
0: 네.
1: 특별히 소중한 교회 다니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0: 맞습니다.
1: 성령님께서 반드시 자녀의 마음에 회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신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번
0: 아멘.
1: 기회가 성숙의 기회로 또
0: 아멘.
1: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 그런 시간으로 아마 하나님 바꾸실 것입니다.
0: 아멘.
1: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또 기회 뒤에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고 자녀에게도 축복하시고 그렇게
0: 아멘.
1: 하시면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같이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쳐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친구들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귀한 아들을 붙드시고 사로잡아 주셨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은혜 안에 더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성숙의 역사가,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케 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0: 아멘.
1: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이 은혜가, 귀한 아들의 삶을 붙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귀한 아들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
0: 아멘.
1: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화평케 하는 은혜 역사들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행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주시는 은혜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화평과 평안의 은혜를 우리 이채식님의 아드님에게 허락하셔서 꼭 일상을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4612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6월 16일 우정교회에서 합동 측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성령 충만이 교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수 있는 지혜와 영육의 강건함, 물질의 풍성함과 또 만남의 축복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강사들에게 학자의 혀를 부어주시고, 또 듣는 교사들에게는 학자의 귀를 열어주세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목사님
1: 예, 같이
0: 보내주셨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합동적 성경학교를 귀한 교회에서 열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역사만이 날마다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사들, 이번 수련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를 통하여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소서.
0: 아멘.
1: 귀한 우리 교사들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하신 뜨거운 사랑이 성령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한
0: 아멘.
1: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성령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한 영혼을 세워 가기 위하여서

0: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말씀하였는데, 오늘 잉태의 하나님의 상고와 고통인 것처럼 귀한 영혼 영혼을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권능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가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선생님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시는 귀한 강사님들도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학자의 해를 주시고 듣는 자에게는 학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달되어질, 아멘, 때에 성령의 감동이 넘침으로 영혼이 다시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공간과 환경과 상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1: 아멘,
0: 귀한 강사들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말씀은 생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고 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도와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대와 상을 바꾸고 가고 변화시키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70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친정어머니께서 2시에 골수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십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약물치료로 나을 수 있기를 주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이어서 어머니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예,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친정어머니 2시에 골수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간다고 합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이 싸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귀한 가정을 지키시고 문을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먼저 귀한 어머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복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영접하는 자 곧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여사오니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번 기회를 통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럴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이번 검사 결과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두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케 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난 귀한 친정어머니 주님 안에서 복된 건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영원 구원은 영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귀한 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이 더 크게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사와 근세를 밝혀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087번님 어머니께서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3024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우신 아름다운 목소리의 아나운서님, 소망의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길을 앞두고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세요. 최종인 목사님, 기도를 꼭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예,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1: 주님.
0: 오늘 특별히 귀한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귀한 피디님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0: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만이 따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간섭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지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만이 따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와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신으로 총명의 신으로 명철의 신으로 재능의 신으로 간섭하시는 주의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비전들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동행의 역사만이 일어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024번님 아름다운 목소리의 아나운서님이라고 해주셨는데 또 우리 청취자분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저도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에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한 곡 함께합니다. 바리톤 우주호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0: 아멘. 예수님뿐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21호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에게 6월 한 달도 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1: 예,
0: 보내주셨습니다.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921호님을 기억하시고 남편의 직장 프리랜서로 인하여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들로 지금까지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너희가 선한 일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로 응답을 예의 역사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이러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6월 한달 동안도 귀한 남편한 일들 가운데 평강의 복을 도와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0: 아멘.
1: 뿐 아니라 일거리가 충분히 공급되어지게 하시는 부유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의 위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귀가
0: 아멘.
1: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여의도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이 하는 일들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창대하신 역사들로 채워주시옵소서.
0: 아멘.
1: 풍성케 하시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0: 아멘.
1: 자기 자녀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따르게 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0: 아멘.
1: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부요케 하시는 형통함들이 귀한 남편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더 복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의 귀한 가정을 통해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부요케 하옵소서. 주여
0: 아멘.
1: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간섭하심이 날마다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지혜와 명철함이 귀한 남편의 일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복의
0: 아멘.
1: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기가 막힐
0: 아멘.
1: 웅덩이의 수리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오늘도

0: 없어서 형통함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15번님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꼭 남편분이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8048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사위가 방광종양 수술 후에 전이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가 더 생겨서 12일에 급하게 수술을 했고 방광 스탠드도 했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퇴원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하심을 믿고 맡기며 감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위와 딸에게 평안과 기도 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예, 우리 네. 8048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사위 하나님의 방광종양 수술 이후에 전이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가 나오는 중에 또 수술을 하게 되어져서 방광 스탠드까지 하나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경과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귀한 사위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을 모르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나는 무엇 때문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삶의 답자 되시는 은혜 역사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복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주님 안에서 하나님 사방으로 계삼을 다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과 치유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버터이고 올지 라도 두루와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여 걱정이 없게 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귀한 사이 가운데 따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는 이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주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 모든 백만은 귀한 사이의 몸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1: 아멘.
0: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올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8048님을 주님 붙드셔서
1: 아멘.
0: 중보의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강경을 보게 하시고 주의 손길이 끌어가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중보의 능력을 회복케 하신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알페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8048번님 가정에 정말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올 한 해 대출금과 공동명의집 저희가 꼭 매매할 수 있게 물질이 생겨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0: 예,
1: 네.
0: 재정적인 문제가 풀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대출금과 공동명의 집으로 인하여서 꼭 집이 매매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귀한 가정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간섭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가정에 부어주셔서
1: 아멘.
0: 매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합당한 사람을 주님 붙여주셔서
1: 주여.
0: 은혜 가운데 집이 잘 정리되게 하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1: 아멘.
0: 물질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끝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역사만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복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귀한 가정에 따를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주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것 같은데요. 392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포항 참사랑교회 주은 목사님, 노경숙 사모님은 구역 전관광 인근에서 연로하신 분들, 또 장애우 노숙자 병약자분들께 장장 17년째 작은 도시락, 빵, 컵라면, 떡으로 자원봉사를 해오고 계십니다. 매주 두 번씩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또 어김없이 계속해서 해오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창고에 부식재료가 모자람 없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예,
0: 목사님.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부여잡고, 너는 가서 죄자 삼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 일을 이루시고 능력을 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귀한 일꾼으로 귀한 사모님 지금까지 쓰시고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0: 주님.
1: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복의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 특별히 노경숙 사모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7년 제 하나님 작은 도시락과 빵, 컵라면을 나누며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한 것이오니, 예수님의 이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영혼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창고에 부식이 모자람이 없게 해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역 선한 일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영혼이
0: 아멘.
1: 구원을 받게 하시고
0: 아멘.
1: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귀한 사모님 건강해지지 않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0: 주님.
1: 곤비지 않도록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통을 더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들으며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열매가 100배, 30배, 60배로 맺게 하시는 역사만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역에 정말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3923번님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나아갔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뜨겁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0: 아멘.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의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주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한

저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16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는 9월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선교사 파송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서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동반자 선교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헌의안이 상정됐습니다.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자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대형교회들이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상생목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정 사립학교법 합헌 결정으로 기독사학의 권학 자율성이 위축된 가운데 다양한 문화 접촉점으로 학원 선교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기독교 학교들을 격려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인 서울 한신교회가 양신 목사를 3대 담임 목사로 맞이하고 새로운 목회적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수백 번의 헌혈로 이웃사랑을 증명한 목회자들과 다음 세대에게 생명 나눔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교회들의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저출생과 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교계가 고귀한 피를 나누는 생명 청지기 사역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양교회 표세철 목사는 고등학생이었던 1978년부터 47년 동안 690회의 헌혈을 달성한 영웅으로 자신의 신장과 간 일부까지 기증하며 성경적 이웃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해왔습니다. 표 목사는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저 일부를 이웃과 나누는 것은 당연한 기독교인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 69세 연령 제한으로 지난 2월 532회 헌혈 졸업장을 받은 광주 낙원교회 문진 목사는 평생 모은 헌혈 증서 420장을 백혈병 환우회에 전량 기증했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가 헌혈 제한 연령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별 교회의 단체 헌혈 운동도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도림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성도 83명이 헌혈에 동참하고 200여 명이 사후 장기 기증에 서명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회 역시 누적 참여자 7만 8천여 명에 달하는

0: 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오는 9월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선교사 파송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서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동반자 선교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헌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중경기노회와 강북노회 등 4개 노회는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로 체질을 개선하자는 공식 회의 안건을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경기노회 김찬곤 목사는 서구교회의 파송시대가 끝나고 다국적 선교시대로 진입한 만큼 현지교회의 자생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응 사무총장 역시 한국교회의 이름만 앞세우던 기존 사역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지인의 필요를 채우는 동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선교개혁안은 1912년 중국 산둥성 선교 당시 현지 교단과 수평적으로 협력했던 한국교회의 초창기 청지기 정신을 계승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자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대형교회들이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상생목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는 분립개척교회들과 연대해 전개하는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 상가 개척 후 공간 부족을 겪던 서울 더은혜교회의 예배공간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부산 수영로교회는 교구별 관계망을 가동해 농어촌 미래자립교회 350여 곳과 결연을 하고 현지 전도와 교제를 나누는 수평적 동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월드 RCP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월 청주 나무숲교회 등 7개 마을교회의 돌봄사역에 힘을 보탰으며 서울 삼일교회 역시 어깨동무 선교팀을 통해 현재까지 농어촌 미자립교회 약 600곳에 3년 동안 목회도서와 재정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형교회들의 자발적인 목회 자원 공유와 수평적 결연은 개교회 주의의 장벽을 깨뜨리고 한국 개신교계의 공교회성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견고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사립학교법 합헌 결정으로 기독사학의 권학 자율성이 위축된 가운데 다양한 문화 접촉점으로 학원 선교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기독교 학교들을 격려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최근 서울 영락교회에서 잘파 세대를 위한 기독교 학교 신앙교육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인근 11개 지역 교회와 협력해 문화축제 형식의 수련회를 이끈 서울 영락고등학교와 등굣길 찬양 버스킹을 주도한 평택 한광여자고등학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박상진 한동대 석좌 교수는 개정사학법의 강제 위탁 조항이 기독교 사학의 존립을 흔들고 있다고 분석하며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교단과 국회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로 법안 재개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인 서울 한신교회가 양신 목사를 3대 담임 목사로 맞이하고 새로운 목회적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한신교회 양신 목사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본당에서 열린 취임 예식에서 한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서초 지역을 복음화하고 한국을 넘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목사는 1대 이중표 목사의 별세 신앙 유산과 2대 강용규 목사의 생명을 살리는 비전을 이어받아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경남 내륙 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강수확률은 10%, 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부산은 28도, 김해와 양산은 30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 뉴스 강세영입니다. 평안한 화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EBC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거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성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예수를 믿어보셨는지 혹은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변을 살펴보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든지 전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있는 것은 꼭 아니죠. 가령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전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파를 통해서 자료가 전송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도 위성의 GPS 전파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미처 다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 그리고 또 일생 그리고 또 일생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이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파가 눈에 안 보이고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시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듯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반드시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별, 달, 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보면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꼭 전달되지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게임이 놀이나는 그런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 학문을 가르칠 때에 천국과 지옥을 비유해서 가르쳤거든요.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냐면 두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 라고 그렇게 전제한 후에 한 사람은 천국을 믿고 한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없다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겠죠. 반대로 천국이 실제로 없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갔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확인을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이겠죠.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본전이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취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간단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보게 되면 대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임 이론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길 확률, 우리의 이익을 취득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죽어서 영혼의 세계에 가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죠. 영생이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꼭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믿을 거야, 오늘 시간 결단하시면 여러분 마치 보험에 들어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요, 길면 80, 90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6%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 3분의 1의 확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죠.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것 자칫 우리가 타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보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험은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믿으면서 그렇게 보험에 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을 확률이 100%인데 우리가 아까 파스칼의 게임 이론처럼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진다고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천국 보험에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까? 천국 보험에 드는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면 돼요. 지금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도 두 손을 상모으시고 마음에 전혀 부담 없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그러면 천국 보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100% 보장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편하지 않는 죄들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거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 잘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혹시나 왕궁에 살거나 아니면 사람이 적절한 곳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 맞는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때까지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6월 1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을까요? 며칠 전 트럼프가 이란과 합의하기 전에 돌연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8년 전이죠.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함께 산책하던 사진입니다. 이란과의 종전 국면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한 건데요. 이렇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언급되기도 하고 차츰차츰 그 모습을 드리우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이틀 동안 방문했고요. 교황도 방북에 대해 거론하기도 하고 또 북한은 베트남과 장관급 회담까지 거치기까지 하면서 최근 들어 이렇게 국제사회로 나오는 북한입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북한이 나올 때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 무엇보다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활짝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렇게 다양한 경로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드리워지기를 기도해 주실 거죠. 그렇게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 땅에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길 소망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라는 소망도 좋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하며 또 듣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찬송,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수원에서 문자 보내주신 8933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출석, 저는 지역이 좀 넓어요. 직업이 운전이다 보니 청취 지역은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극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0565님 새싹회원도 함께 찾아와 주셨어요. 세종에서 옷 정리하며 인사드립니다.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듣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1234님도 출석을 해주셨고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함께 또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오늘의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산에서도 찾아와 주셨어요. 0941님,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5776님도 아멘 아멘입니다. 대전에서 방송 듣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열심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와, 새벽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산을 쌓아주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941님과 5776님께 먼저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고요. 서천에서 오신 8845님께도 저희가 하나 드릴게요.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선물을 출석 인사 선물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은지. 1288님도 남과 북이 대결

결이 아닌 함께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평화와 회복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수원 영통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288님까지 선물 드리면서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출석 인사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이 너무 궁금합니다.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고요. 무얼 하고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울산에서 오신 아마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는 작은이가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지금 일하는 중에 듣고 있어요. 북한이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의 주님의 말씀이 퍼지기를, 울산에서. 8190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곳곳에서 올려드려지는 북한을 위한 기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와, 이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겠죠. 그때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오 해피데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화요일인 오늘은 북한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또 한 뼘 좁혀봐야겠죠. 한 뼘 차이까지 잠시 후에 함께합니다. 우물정 1069번 여러분 신청 찬양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시고요. 출석 인사도 끝나는 그 시간까지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으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찬양사역자 신현재 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냐 함께 찬양한 후에는 한 뼘 차이 만나봅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엄차이. 한편차이 오늘도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양에서 출석해주신 우리 7095님도 삼척에서 오신 5463님도요. 부천의 1534님도 함께 오늘의 한편차이까지 도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북한 출신의 이 신혼부부의 신부, 아내의 하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정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복음 통일의 그날, 오늘의 이 표현은 더욱이 좀 많이 쓸만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이 대화를 잘 들어보시고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민수와
2: 하나의
1: 한뼘 차이.

0: 와, 오늘 김치찌개 맛이 그냥, 와, 자기야, 왜 이렇게 깊어, 맛이?
1: 그게 다 흰살 덕분이지요.
0: 흰살? 김치찌개 흰살이 들어가? 그게 무슨 살이야?
1: 아이고, 흰살도 몰라요. 이 김치찌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아니겠어요? 살만 넣으면 이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0: 그렇지. 그래서 넣은 게 흰살이라고?
1: 아니, 이 흰살이 들어가야지만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찌개 말고 구워 먹을 때도 흰살은 꼭 드시라요.
0: 그거. 아, 근데 나는 흰살은 좀 싫어. 이게 물컹물컹해가지고 이 식감이 좀 별로야.
1: 아니, 남자가 왜 이렇게 가리는 게 많나요? 그냥 몸에 좋다면 잘 먹으시면 안 돼요?
0: 알겠습니다. 네, 먹을게요. 네. 아, 근데 진짜 오늘 김치찌개는 진짜 예술이야, 자기. 아, 너무 잘 먹을게.
2: 오늘이 김치찌개는 특히나 돼지고기 김치찌개 흰살이 꼭 들어가야 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는 저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 그러실까요? 이렇게 보기를 내드리기 전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많으시네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흰살. 흰살이 무슨 뜻일지 오늘의 한뼘 차이. 1번이 생선. 흰살의 우리말 표현 1번 생선, 2번 비계. 아, 이게 항상 저는 흰살 얘기를 할 때면,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친척 댁에 가서 곧 찌개를 먹는데 이모부가 저를 그냥 위해주신다고 흰살을 항상 걷어가셨어요. 근데 이 흰살이 조금 전 대화처럼 얼마나 맛있어요. 흰살이 적당한 그 비율로 들어가야 찌개가 다 감칠맛이 돌고 맛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 흰살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흰살을 정말 좀 아예 안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3932님이 저는 흰살을 안 좋아합니다. 그쵸. 요게 조금 기름지다 보니까. 6003님은 마침 경기도 양주에서 고추장찌개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저도 흰살 좀 넣어야겠습니다. 아, 맛있겠어요. 저 점심 먹고 오긴 했는데 저녁 메뉴에 요 돼지고기를 많이 넣고 요 흰살도 넣고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하시는 2335님도 계시고요. 오늘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흰살이 무슨 뜻일지 1번 생선, 2번 비계 가운데 우물정 1069번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문자를 보니까 오늘은 또 주부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요리를 하면서 듣고 있어요. 요리를 하고 나서 오늘 요거를 먹고 아니면 먹을 계획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주부분들에게도 또 반가운 선물들이 있잖아요. 국물팩이나 아니면 외식할 수 있는 치킨이나 오늘은 그런 선물로 함께하면서 샵 1069번으로 1번 생선, 2번 비계 가운데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흰살이 무슨 뜻일지 정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살찔까봐 안 드신다는 4055님 그럴 수 있죠. 이게 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또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1번 생선과 2번 비계 가운데 샵 1069번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오늘 화요일에 준비한 코너 북한 바로 보기까지 이어집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에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펼쳤죠. 코로나 이후 소원해졌던 북한

0: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복원됐다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올 만큼 친밀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수년째 대북 제재를 받아왔던 북한이 이렇게 중국과 다시 가까워지고 게다가 시 주석이 직접 방북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중국도 북한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얻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요. 이런 중국과 북한의 밀착을 바라보며 우리 정부와 한국교회는 어떤 대응과 자세를 갖고 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도를 분석해보고 북한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와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었던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네, 자 북한 방문 소식을 중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2: 중국의 CCTV, 중앙TV하고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등이 탑승한 전용기가 6월 8일 정오께 평안 순안공항에 도착했고
1: 네.
2: 또 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가 영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 시 주석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1일 처음으로 북한을 찾았고 7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1: 네, 자 북한이 이때 시 주석을 환영한 내용도 정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대대적인 환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지요? 어땠습니까?
2: 예, 평양 순안공항에는 시 주석이 도착하기 전부터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요. 또 공항 청사에는 대형 북한기 인공기와 중국 5성 홍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1: 네.
2: 아, 또 습근평. 북한에서는 습근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 네.
2: 시진핑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불패의 친선 단결 만세 등 환영문구가 한국어와 중국어로 공항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평양에서 내린 뒤에는 양 정상이 악수했고 또 북한 어린이가 시 주석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평양에 도착해서도 또 김일성 광장에서도 시 주석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더라고요.
2: 예, 시 주석을 환영하는 의전 차량 행렬이 경호 오토바이 편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평양 개선문을 통과해 평양 시내로 진입했고요.
1: 예.
2: 또 거리엔 양국 깃발이 달려 있었고 수많은 군중이 꽃과 풍선 흔들며 환영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또 군악대가 국가를 연주하고 예포가 21발이 발사됐습니다.
1: 네.
2: 기병대를 필두로 의장대에 사열이 있었습니다. 환영식은 이렇게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 네, 자 북한이 혈맹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북을 한 것에 정말 열렬히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를 벌였는데 또 이때 양 정상 간의 스킨십도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예, 저녁까지 이어진 행사에서 시진핑 김정은의 브로맨스는 마오쩌둥 김일성 시기를 연상케 한다 할 정도로 돈독했습니다.
1: 네.
2: 또 동반한 영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이설주 여사의 속삭임도 친정 어머니와 딸처럼 친밀하고 극진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1: 네.
2: 코로나 이후에 소원해졌던 북한과 중국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 네, 벌써 한 주일이 지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분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시진핑을 왜 방북했을까 하는
1: 네.
2: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은 무역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1: 예.
2: 또 이 역할은 러시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요. 남한은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한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1: 예.
2: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 의존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고화되는 의도가 있고요.
1: 예.
2: 또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절실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을 통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통제하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1: 예. 예,
2: 궁극적으로 중국은 그 한반도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중국의 대한반도

0: 대북한 전략은 이 흐름 속에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은 나진 선봉을 통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항구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고요.
1: 예.
0: 그리고 남북이 중국의 의도대로 통일된다고 하면 중국은 한반도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또 이것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북한을 다루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0: 두 번째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왜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했을까? 예. 북한은 지금 핵 비핵화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1: 그렇죠.
0: 위협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지지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는 거론을 안 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을 묵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것은 대미 관계에서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또 북한은 현재 지방발전 20승 10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물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네. 상황이거든요.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핵에 대한 중국의 지지, 경제 발전을 위한 물자 지원, 또 대북 경제 의존도가 90%에 있다고 하는 북한의 입장을 중국에게 잘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관계가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옵션을 많이 가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한은 입지가 적어지게 되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1: 네.
0: 예. 더구나 남한의 한류에 북한 유입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남북이 교류한다면 북한은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남한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 대안으로 중국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위협을 낮추면서도 북한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북한에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중국을 의존하지만 사실은 북한은 중국 카드와 남한 카드를 모두 가질 때 더 입지가 좋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그렇게 지지하기보다는 좀 이용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양수지평할 수 있는 전략을 한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네 번째로는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면서 남한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은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중국이나 베트남은 공산 정권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자본주의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럴 때 북한에게 중국은 안전한 파트너가 아닐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북한의 경제를 예속화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남한은 이 점을 잘 활용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1: 네.
0: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해설을 할 때 북한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좀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은 평가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북한이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변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에 의해서 북한이 망하면 북한 동포들은 남한을 미워하게 되겠죠. 통일이 어려워집니다. 또 북한이 망하는 상황이 오면 남북이 통일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요. 이 급변 사태 속에서 미중일러 강국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미중일러의 이익에 우선 반영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한의 입지는 약화되기 때문에 통일은 고사하고 북한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북한이 변한다는 것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1: 네.
0: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지만 미래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유익할 수도 있고 유해할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쟁 논리로 북한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똑같은 전쟁 논리로 북한과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네.
0: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북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통일하는 것이라면 한국교회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자, 오늘 나눠주신 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구체적인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는데요. 목사님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진핑의 방북으로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가로 묶어두고 중국을 통한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교류해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에서 다시는 피 흘린 전쟁이 일어나지

0: 않게 하시고 교리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평화의 사도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 통해서 북한에 대한 소식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 이 소식을 두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또 OFD에서는 이 북한을 위해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소망의 한 줄을 안으면서 다양한 코너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또 매일같이 만나보는 한뼘 차이. 흰살이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나누고 있습니다. 1번이 생선, 2번이 비계. 생선과 비계 가운데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흰살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2467님이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을 건데 적당히 흰

찹쌀이 섞여 있는 요 삼겹살을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딱 이 흰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목살보다는 삼겹살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오늘의 준비된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 이런 선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선물을 받아보시는 오늘의 당첨자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정답은 흰살의 우리말 표현 2번 비계가 정답이었습니다. 비계 거의 다 맞춰주셨어요. 그 가운데 소개를 몇 분 먼저 해드리면, 저녁에 요 흰살을 한번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요 비계를 안 먹는데 왜 제 배에는 비계가 가득할까요? 하시면서 1741님, 아 근데 뭐 그럼 비계 쓸도 뭐 은혜죠. 그리고 3590님은 편의점에서 늘 듣고 있는 정권사입니다. 정답 비계입니다. 저는 7학년 2반인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으셨다고 해요. 오, 여기 다 취향이니까요. 안 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는 6학년 8반인데도 비계가 싫어요 하시면서, 우리 6125님과 3590님이 두 분 다 비계를 안 좋아하시네요. 아침에 흰살 넣고 김치찌개 끓여 먹었습니다. 흰살이 들어가야 아주 맛있잖아요. 불볕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하셨던 5866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정답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야겠죠. 요거 많이 먹으면 엄마가 안 좋다고 자꾸 떼냅니다 하셨던 0029님께는 떼내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선물을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0029님. 어릴 적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는 1157님. 감칠맛을 더해주는 요 김치찌개 오늘 만들어야겠고요. 저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힘이 됩니다 하셨던 0456님. 그리고 이분께도 꼭 드리고 싶어요. 같은 동포로서 북한 낱말을 익히니 벌써 복음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 기쁜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435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저희 모두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통일이 정말 눈앞에 온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임금 통일을 앞당기시고 속히 그 정말 축제의 장과도 같은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과 함께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리라 소망하면서 오늘의 OM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당첨자 분들께는 제가 따로 문자를 드리도록 하고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재밌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선이라는 개그우먼을 다 아실 겁니다. 별명이 딱따구리였다고 합니다. 언변이 대단하고 말을 참 잘했습니다. 외모를 보면 입이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가 다시 라디오에 나왔을 때입니다. 라디오에 처음 다시 복귀가 되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기가 너무 망설였고 걱정이 되었는데 인사드리고 나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자기는 너무 상처도 많이 받고 고생을 해서 눈물이 말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네요. 풀어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숨어 있기보다는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많은 상처도 받았는데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내가 나올 수 있었던 말은 많은 시간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 모퉁이만 돌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 모퉁이만 돌면 따뜻한 햇살이 비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 모퉁이만 돌면 따뜻한 햇살이 비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금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퉁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퉁이만 돌면 봄 햇살이 비치고 이 모퉁이만 돌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라는 모퉁이를 돌면 또 다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힘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나의 시간은 겨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빈 거물이었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베드로는 그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 배를 불러서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받은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으면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해 나가시고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 거물이고 빈 배였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복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려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선악과가 있는데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충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고 결국은 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변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서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뭘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배 주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배를 몰았을 겁니다. 배가 흐트러지거나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배를 조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는 들었을 겁니다. 가장 그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억지로라도 강제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쓰는 용어로 대박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대박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삶은 평소와 같았을 겁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부의 삶으로 계속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으려면, 빈 거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려면

내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복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육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은 내 욕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내주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내 욕심이, 내 생각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래서 역사하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갈등했습니다. 내 속에,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야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왜 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알지 못합니다. 누가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고 마리아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마리아가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되었다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복 있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사울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필요한 것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버리면 동물들을 다 죽여야 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의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무려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해도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만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이 끝나버립니다.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갈등하고 내 욕심대로 나가버리면 우리는 복 있는 삶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베이크라는 학자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어가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내가 돌담을 뛰어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돌담이 생각보다 너무 높습니다. 내가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돌담에 걸려서 내가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래도 내가 그 돌담을 향해서 뛰는 것이 순종이고 내가 그렇게 순종해서 뛰면 돌담을 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갈릴리 바다에서 대대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해가 뜨면 갈릴리 바다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고기를 잡아라고 합니다. 해가 떴는데,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물을 다 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래야 좀 잠을 자고 밤에 다시 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그물을 던져버리면 이제 밤에 고기를 잡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부 경험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왜 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따라올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신앙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손과 발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내 배에 물고기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서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나를 따라와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업을 잘 하시고 또 부자가 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내가 돈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벌려고 돈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물질이 나를 따라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복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을 듣고 즉시로 순종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여러분, 굳은 사람이란 말은 우리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이 달란트를 까먹으면 주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다시 오면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더니 자기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들 모퉁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그 우먼이 자기 인생의 모퉁이를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모퉁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퉁이만 돌면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만 돌면 봄이 오겠습니까? 모퉁이만 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그 모퉁이를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봄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갈등이 생기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빈 배가 풍성한 배로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0: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로에 위치한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2-4521번 울산 강남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1: 1, 2, 3, 4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시대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등등. 아, 이런 심각한 것도 있지만 요즘 애들은 영상 중독에 많이 걸려있다라고 하죠. 아니면 핸드폰 중독. 어른들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아니어도 우리 삶 속에 내가 끊고 싶은데 잘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끊고 싶은 그 일을 나도 모르게 하다가 맘 딱 먹고 용기 있게 그것에서 벗어나 본 적 있으세요? 충동을 딱 버려본 적 있으세요? 벗어나는 그 기쁨, 후련함, 저 최근에 한번 느껴봤는데, 아, 하고 나면은 정말 뿌듯합니다. 절제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끊지 못하던 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때만 잠깐 기쁘고 하고 나서는 후회만 남잖아요. 사실 본인들도 그걸 끊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을 거예요. 순종의 기쁨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쉽진 않지만 하고 나면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뿌듯합니다. 섬김의 기쁨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만 아는 그런 기쁨이죠. 자,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쁨이 있으세요? 6월 16일 화요일 새해 깨라 이 곡으로 출발해봅니다. 주님은 내 기쁨.

0: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첫 곡 향기로운 나무, 주님은 내 기쁨 들으셨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중독, 그 또 절제, 끊어버리는 기쁨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경험 해보셨어요? 최근에 제가 못 끊는 거 있거든요, 저도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딱 끊어봤는데 와, 그 기쁨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내가 이제 교회를 맨날 못 가고 있다가 아, 주일날 여행을 내가 끊고 교회를 가보겠다 갔는데 너무 기뻐,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새끼라에 중독됐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던데, 이런 중독 대환영입니다. 대환영. 다른 거 중독은 안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좀 중독된 것 같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딱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해봤을 때, 순종해봤을 때 그 기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자, 쉐키나 찬양단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1: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0: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쉐키나 찬양단의 힘찬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원래 이제 보물 퀴즈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전파선교사무소 특별 생방송을 하게 돼서요. 오늘은 생방송이 아니라 녹음입니다. 내일 그 전영천 목사님과 함께 보물 퀴즈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새끼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년 몇 년 오래된 방학도 있지만 짧은 방학생도 있어요. 그 짧은 기간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해야 방학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5개월 방학했던 분 계약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 한번 제가 전화 연결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예.
0: 아 예. 저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1: 괜찮아요.
0: 아 예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알고 계시죠?
1: 네 알죠.
0: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이제
1: 예? 새끼라 잘 듣고 있어요.
0: 아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1: 예.
0: 우리가 지금 생방송에서 통화된 지가 첫 통화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쵸?
1: 응? 통화는 안 됐어도 계속 문자는 제가 보냈어요.
0: 아니 저희가 그래도 6월 초에 이번 달 초에 통화했었잖아요 방송에서.
1: 네네.
0: 그렇죠?
1: 네.
0: 통화했었고 근데 그 뒤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전화를 드린 건데.
1: 네네. 생각해보셨어요. 근데
0: 그때 짧은 방학이었어요. 5개월 방학.
1: 네. 네네.
0: 원래 다니던 교회로 다시 가신 거예요?
1: 예.
0: 와 잘하셨네요.
1: 네.
0: 가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첫 예배가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 첫 예배 드렸죠?
1: 예.
0: 아마 교회를 다녀왔습니다라는 문자를 주셨던 것 같은데?
1: 네.
0: 그렇죠?
1: 네.
0: 그 문자 보고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린 건데 어떠셨어요? 첫 예배가?
1: 아 너무 좋았죠.
0: 너무 좋았어요?
1: 네.
0: 우리 교인분들도 되게 반가우셨을 것 같아.
1: 예.
0: 뭐가 이렇게 좋았어요?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1: 얼마 동안 안 다니다가 실패되다가 다시 활력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가니까 더 기쁘죠.
0: 활력을 찾고 그래요. 하루 이틀만 교회 안 가도 마음이 찝찝한데 사실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이 5개월 동안 안 나간 건 그건 진짜 오래 안 나간 거나 다름없죠.
1: 예. 요즘은 바빠서 새벽기도 못 갔지만 이제 새벽기도도
0: 새벽기도도 가시고
1: 응.
0: 와유 그러시구나. 지금 계시는 곳이 경기도
1: 화 지금은 못 가고 있어요.
0: 요즘은 못 가고 계시지만
1: 이제 요거 바쁜 거 지나면 나가요.
0: 괜찮아요. 그래도 처음 조금 시작하시면 되니까 주일 예배는 지금 나가시는 거잖아요.
1: 예.
0: 지금 화성에 계시는 거 맞죠?
1: 예 맞습니다.
0: 김치 선물 잘 받으셨고요.
1: 예.
0: 저희가 이렇게 예. 교회를 가게 되면 김치 선물뿐만 아니라 축하의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0: 요?
1: 국물 안 주셔도 괜찮아서.
0: 축하의 꽃바구니. 우리 축하의 꽃바구니. 교회를 가게 된 분에게 축하의 꽃바구니.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축하의 꽃바구니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1: 네,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3279번님께서 예. 원래는 불교셨다면서요.
1: 예.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0: 결혼하기 전에는.
1: 예.
0: 근데 어떻게 믿는 집안에 시집 왔어요?
1: 예.
0: 아, 그랬구나.
1: 아버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니까.
0: 그렇군요.
1: 예.
0: 그래서 쭉 잘. 예.
1: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생전에 계셔요.
0: 생전에 계시고.
1: 예.
0: 그래서 그 믿는 집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교회를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군요.
1: 4월 20일 날 결혼해가지고.
0: 네.
1: 5월 2일 주일서부터 제가 다녔어요.
0: 와, 그렇구나.
1: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어요.
0: 아, 순종했어요.
1: 예.
0: 아이고, 그러네요. 어머니는 지금 나이가 좀 많으세요?
1: 99세요.
0: 99세.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교회 잘 다니고 계실까요?
1: 아, 못 다니시고 집에 계세요.
0: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1: 예.
0: 그러시구나.
1: 그래도 그냥 다 궁뎅이 끌면서도 제 일을 도와주셔요.
0: 아, 그래요. 아직까지도 일을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99세 예. 어머니가.
1: 예.
0: 대단하시네.
1: 저한테 일을 도와주셔서 뿐이 아니라.
0: 네.
1: 저한테 큰 힘이 돼요. 제가 옛딴 집에 살고 있어요.
0: 예? 뭐라고요?
1: 옛딴 집에, 저기, 저희 집 옆에 집이 없다고요. 저 예. 어머니랑 둘이서 옛딴 집에 살고 있어요.
0: 옛딴 집에 살고 있어요.
1: 예.
0: 와.
1: 그래서.
0: 화성에도 그런 데가 있나 봐요.
1: 아니, 좀 뭐, 그런 아주 산 속은 아니래도.
0: 네네.
1: 도로에서 좀 떨어져서.
0: 떨어진 곳에.
1: 하루 종일 살아, 누가 오시지. 지도 않고 사람 구경도 못하고 그래요.
0: 교회는 어떻게 가세요? 교회는 어떻게 주변에 그래도 교회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1: 차 타고 가요. 제가 운전해서.
0: 운전해가지고.
1: 예.
0: 그렇구나. 자, 우리 이 시간에
1: 예.
0: 교회를 다시 가게 됐으니까
1: 예.
0: 그때는 이제 저랑 이제 교회 가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했다면
1: 예.
0: 이 시간 저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면 좋겠거든요.
1: 예. 다른 분들이 따라서 하라고 하실 때.
0: 네.
1: 저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0: 같이 하고 있었군요.
1: 아유.
0: 예. 자,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사랑의 예.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우리 3279번님은 지금 어떻게 건강하세요?
1: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0: 잘 견디고 계세요. 그래도 99세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또 쉽지 않으신데 본인도 또 이렇게 수술까지 하신 상태에서 아유.
1: 저는 7학년 6반입니다.
0: 7학년 6반 와. 근데 99세 어머니 또 모시고 계시고 아이고 예. 그렇구나. 아무튼 우리
1: 감사하지 어머님의 딴 분들은
0: 네.
1: 노인분들을 어디 갖다 버린다 어쩐다 해도 저는 어머님이 계시면 너무나 감사함으로 아이고, 삽니다.
0: 그래요.
1: 저한테 큰 힘이 돼요.
0: 어이구. 참, 어머니가 이 얘기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와. 우리 3279번님.
1: 예.
0: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한번 얘기해보세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0: 어떤 이유로 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1: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저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0: 어머니가 이걸 그렇게 좋아하시는군요.
1: 예.
0: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참 많이 좋아했던 곡이잖아요.
1: 예. 어머니가 은혜 많이 받

0: 받으셨어요.
1: 네네네.
0: 성령으로 뜨겁게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1: 아유, 예.
0: 지금은 몸이 허락지 않으셔서
1: 네네.
0: 교회를 못 나가시고 계십니다.
1: 아이고. 어머니께 우리
0: 예.
1: 극동방송 한번 이렇게 옆에서 들려주시고,
0: 예.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 찬송도 좀 들려주시고, 예.
0: 네.
1: 이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이
0: 네,
1: 찬양 앞부분
0: 감사합니다.
1: 살짝 좀 불러주시겠어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0: 예. 나의 갈길 다가도록

0: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이죠. 앞서 우리 화성에 계시는 분 우리 3279번님이 신청한 곡 함께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둘 하나 둘
0: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풀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 전문 회사 견과

주점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God bless you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휘즈윌의 그저 엎드리는 것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요즘 이 찬양을 참 많이 듣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싶어서요. 제가 이 찬양을 또 더 노력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정답은 엎드리는 것,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새끼라 오늘 열매들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가셨을지 어떤 분이 방학을 끝내고 지금 개학하셨을지 이번에는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78번님 제가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통화 괜찮으세요? 네.

0: 지금 보니까 문자를 지난번에 주셨는데 새끼라를 잘 듣고 있고 새끼라 들으면서 2년 정도 방학을 마치고 저번 주 주일부터 다시 출석했다. 네, 예배 회복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네? 저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안 됐죠?
1: 아니, 한 번도 안 했어요.
0: 이번 처음이죠?
1: 네네,
0: 그러면은
1: 하고.
0: 그러면은 뭐 방송 듣다가 본인이 스스로 나간 거예요?
1: 아, 그쵸. 맨날 이제 피디님 맨날 저희들한테 찔러주시고 세뇌시키고
0: 세뇌시키고 찔러주시고
1: 예, 네, 아주 불편해요. 불편한데도 또 새끼를 안 들으면 안 편하니까.
0: 아이고 그렇구나. 아유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1: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네,
0: 이게 영적인 불편함도 때로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1: 맞아.
0: 그렇구나. 듣다가 듣다가 보니까 아 나가야겠다 하고 나가셨군요.
1: 네,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0: 아 그래요.
1: 작정을 하고 근데 결단해서 갔습니다.
0: 그러면 지금 교회 한 번 가셨어요? 2년 만에?
1: 예예예. 예, 예.
0: 지난주에 한 번 갔고.
1: 예, 근데 저 때문에 이제 제 동생 제가 전도를 했는데 4년에 넘었는데 제가 안 가니까 동생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까지 실족되게 하는 것 같아서.
0: 아이고 그렇구나. 동생은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1: 네, 저번 주 같이 갔었죠.
0: 아, 같이 갔어요? 친동생?
1: 네, 예.
0: 아이고, 잘 됐네. 동생 전도하고 본인은 이렇게 빠졌다가, 어?
1: 예.
0: 얼마나 또 그것도 찔려요, 또 불편해.
1: 그러니까요.
0: 그래. 원래 그러면 다니던 교회로 갔어요? 2년 전에 다니던 교회?
1: 네네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오륜동이 오륜교회예요.
0: 아, 서울 오륜동 오륜교회?
1: 예, 다니엘 그.
0: 네네네, 그, 다니엘 기도하는 거. 그곳으로 이제 네네. 다시 가셨고, 동생도 네. 다시 가셨고.
1: 네네네.
0: 잘하셨네요. 세뇌받길 덕분에, 잘했네.
1: 피디님 덕분에 갔습니다. 네.
0: 새끼라는 그러면 들은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1: 오래됐어요.
0: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1: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0: 3, 4년? 그렇구나.
1: 네.
0: 새끼라를 시작한 지는 5년 됐어요.
1: 시골 속에 너무 재밌어.
0: 새끼라를 들어볼까요? 뭐 이거요?
1: 네. 환청이 들려.
0: 환청이 들려. 그만큼 자주 들으셨구나.
1: 아, 그렇죠. 아,
0: 그러니까 세뇌라고 할 정도면은.
1: 네.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고.
0: 예.
1: 진짜 막 가슴이 막 먹먹하고 뭉클하고 울다가 웃다가
0: 아유,
1: 기도 또 따라하면서 울다가. 많이 했습니다.
0: 예.
1: 덕분에 회복되어서 감사해요.
0: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1: 감사합니다.
0: 2년 만에 이렇게 첫 예배 드리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예배가?
1: 순간 들어가니까 눈물 나서.
0: 그쵸.
1: 네.
0: 대부분이 우리 새끼라 이제 자극받고 전화 연결이 됐든 안 됐든 교회 네.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 첫 예배 때는 눈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눈물로.
1: 네. 낯설기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0: 그러니까 그게 눈물이 슬픔 눈물보다도
1: 네.
0: 감사 눈물이잖아요. 그렇죠?
1: 감사하기도 하고.
0: 그렇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1: 네.
0: 하고
1: 네.
0: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우리가 네. 얼싸안고 네. 우는 것 같은
1: 다시 받아주셨다는 느낌?
0: 그럼요. 맞아요.
1: 네. 네.
0: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네. 늘 기다리고 계셨죠.
1: 네, 네.
0: 늘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1: 네.
0: 선물 받은 적 없으실 거 아니에요. 새끼라에서
1: 괜찮아요.
0: 맨날 남들 선물 주는 것만 듣고
1: 아니,
0: 세뇌만 당하다가 아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계약을 하셨는데
1: 네.
0: 일단 선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새끼라 선물 중에서?
1: 저는 괜찮아요.
0: 안 돼, 안 돼. 아유 얼른 시간 가요. 시간 가.
1: 아 맞아 맨날 그랬지.
0: 자 어떤 것들이 기억나는 거 없으면 제가 부르고. 예.
1: 너무 많아요. 저기 그거 뭐더라?
0: 네.
1: 황금곱창인가?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아 네네네. 네.
0: 그거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1: 주면 동생하고 같이 먹어보고.
0: 동생하고 그렇지 동생하고 꼭
1: 네네.
0: 같이 드시고.
1: 네. 네.
0: 동생한테 이거 선물 주시고요.
1: 네.
0: 우리 언니는 제가 축하의 꽃바구니.
1: 너무 감사합니다.
0: 축하의 꽃바구니.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리고 이
1: 네.
0: 시간에 그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저랑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네, 알겠습니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해요.
0: TV님 덕분입니다.
1: 아유, 하나님 덕분이죠, 뭐.
0: 예. 너무 힘들었어요.
1: 우리 총 연출 하나님 덕분. 아, 많이 힘드셨구나, 2년 동안.
0: 네.
1: 그러니까 내 몸이 안 움직이고.
0: 아, 그래요.
1: 찔리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
0: 응? 몸이 아프고.
1: 몸이 아프고.
0: 천문만근이 안 되는 거, 이거. 아. 이상하다. 물건 잡아, 당기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옷까지 다 챙겨 준비했는데 딱 그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구나. 아이고. 네. 우리 0578번님은 혹시 이제 그 아까 그 동생 있잖아. 동생 말고. 네네네. 다른 네. 가족들은 어때요?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다?
0: 아, 자매, 우리 언니는 미국에 있고, 언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오래됐죠.
1: 아, 그 동생은 이제 같이 갔고.
0: 예, 네, 저 때문에 갔고.
1: 갔고. 혹시 남편이나 뭐 자녀들은요?
0: 다 먼저 갔네요.
1: 아, 하늘나라 가셨어요?
0: 네, 서천하셨고.
1: 그렇구나.
0: 우리 아이도 좀 사고로.
1: 아이고, 그러셨어요.
0: 네.
1: 아, 어떻게 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나요? 가족들이?
0: 네, 저희 아들도 믿고, 저 남편 이제 췌장암 말기여가지고, 전도를 해서.
1: 네네.
0: 1년 6개월 동안 가기 전까지
1: 아이고,
0: 기도하고.
1: 그렇구나.
0: 네.
1: 이번에 이번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하고 남편이 흐뭇하게 정말 박수 쳤겠는데요.
0: 아들한테도 미안하죠.
1: 응?
0: 아들한테도 미안하죠. 아들 가기 전 2022년 4월 20일 그 전에가 부활절인데.
1: 네네.
0: 부활절 헌금까지 했더라고요.
1: 아유, 그렇구나.
0: 금전 출납부를 보니까. 근데 자기가 한 2년 안 가게 되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1: 그랬구나.
0: 기도는 계속하고 이제 국동방송 듣고.
1: 네네.
0: 뭐 그렇게 이것도 애비다 이러고 아니라고 합류시키고.
1: 아이고, 그래도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지만 극동방송은 계속 들으셨군요.
0: 네네.
1: 이래서 하나님이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쓰시는 것 같아요.
0: 이번에 전파선에서 행사할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1: 그래요.
0: 네. 아침 때 들었어요.
1: 그랬구나. 아우, 참.
0: 다 네. 전파선교사랑 다 했어요.
1: 아, 전파선교사 다 하고 계시는구나.
0: 아, 그러면서.
1: 와,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진짜 이렇게 좋은 소식, 귀한 소식, 감사의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하고요.
0: 감사합니다.
1: 제가 아까 보니까 소곱창을 네. 드리고 꽃바구니를 드리고 했는데 네. 제가 그냥 따로 동생도 네. 계약했으니까 동생도 따로 선물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아, 아까부터 내가 찝찝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안 괜찮아. 제가 찝찝해.
0: 그래요?
1: 예, 제가 찝찝해서 동생은 뭐가 좋을까요? 소곱창, 뭐 화장품, 유산균, 김부각, 김치,
0: 아,
1: 커피,
0: 김부각
1: 예, 예, 오케이. 동생.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이제 제가 김부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0: 안 주시겠는데.
1: 아이고, 드려야죠. 우리 계약한 분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0578번님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뭐가 있을까요?
0: 아, 아까까지도 했는데 아까 그 저기 찬양 말고 그 찬양에서 나왔어요.
1: 제목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가사 제가 물어보면 다 생각이 안 난대요. 이상해. 제가 물어보면 다 생각이 안 나. 예, 갑자기 물어보니까.
0: 방송에서 들으면 아니 교회를 저렇게 다녔었죠. 찬양하고 얼른 얘기 못하냐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하이지는데요. 그리고 아 백합화 그 뭐죠? 뭐 백합화 뭐
1: 저산 밑에 백합화?
0: 네네네네네네.
1: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새끼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귀한 영혼들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런 열매들이 새끼라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원래 보물 퀴즈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내일 할게요. 내일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 내일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지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갈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죽음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보다 이 땅의 것들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언젠가 돌아갈 본향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대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대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혹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유니크하고 매우 특별한 사랑인 것을 성경이 강조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은 이론서를 집필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목회적이다. 성경은 목회적이라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곤 해요. 양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쓰여진 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책은 목회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그럼 요한 1서를 받아보았던 교인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 어떠한 필요가 있었길래 사도 요한은 펜을 들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던 것인가?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요한 1서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교회 안에 거짓말 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신앙의 이름으로, 경건의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요한 1서를 받아보았던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보시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신약과 구약 모두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인데,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을 것이라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개념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존재하지만은 그 정확한 명칭, 적그리스도 이런 명칭을 사용한 것은 사도 요한뿐이에요. 개념은 있지만 그 개념을 구체적인 명칭으로 불러 사용한 것은 사도 요한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모두 5번 사용이 되는데 모두 누가 사용한다고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적그리스도 이것은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해서 뭐 무턱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것은 다 인정하고 다 수용하고 다 시인해도 괜찮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막 예수님 이름 들어간 건다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다 시인해요. 다 인정해요. 한 가지만 아니면 돼요. 한 가지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용해요. 그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의 진리와 정확하게 결합될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겠구나.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진리 하나가 어긋나게 되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생명이 유실되고 말아요. 그 결정적인 오류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 말씀도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전략적으로 이 목표를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기독교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다 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괜찮습니다. 찬양해도 좋고, 기도해도 좋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도 적 그리스도는 개의치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딱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만 부정하면 돼요. 부인하면 됩니다.

그것 하나만 귀중하게 여기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으면 대속도 없는 것이고, 대속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유전자입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것은 다 해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만 제거하면 됩니다. 바로 십자가면 제거하면 돼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이것만 제거하면 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만 만들면 돼요. 그럼 신앙의 중심은 무너지고 생명은 유실되기 때문입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잘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놓여있지 않으면 그것은 유산되는 신앙일 뿐일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오늘 이 아침 외람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이 귀한 믿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믿음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을 꾸짖으며 절대로 그런 일은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당신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과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 닫게 하는 것 사탄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의 목표는 훨씬 더 교묘합니다. 그건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외형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이 빠져버린 신앙, 자기의 부인은 없고 자기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십자가는 사라지고 성공과 번영만 추구하는 교회, 이름은 기독교나 더 이상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 기독교 아닌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의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 없는 아니라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신앙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신앙은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이고 그 반쪽짜리 복음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따로 떼낼 수 없는 진리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하나님과 관계지어 말할 때 그분이 염두에 두었던 사랑의 개념은 인본주의적인 박애와 인류애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것을 평가절하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는 하지만은

피를 흘리며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랑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십자가에만 있어요. 이 특별한 종류, 이 유니크한 종류의 사랑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여기에만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매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였어요. 여기에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 힐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신학적인 논쟁이 가득해요. 이거 갖고 관련된 문헌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데, 이 논쟁이 영어 성경 번역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화목제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른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째는 expi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희생제물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는, 제거하는 제물이었다. 이런 이해를 가진 성경이 있습니다. RSV NIB라는 성경은 이런 이해를 반영하고 있어서 이 화목제물을 expiation이라고 번역해 두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진노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propitiation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King James 버전과 ESV라는 성경 버전이 이 번역을 채택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죄인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 제물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되었다는 의미로 atonement라는 표현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NIV 성경과 NRSV 같은 성경은 그런 번역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복잡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개념들은 서로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모든 죄, 구약 성경의 제물에게 손을 안수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듯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죄는 전가되었으며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도말된 거 맞아요.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쏟아 부으셔야 하는 모든 진노도 한 방울 남김없이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졌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진 것도 맞아요. 그리하여 그 결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도 맞아요. 저는 이 어휘의 의미를, 엄격한 의미를 구분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어휘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모두 거두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귀한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일이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이 구절을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집니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죠. 아직은 지금 불완전한 상태인데 마치 화룡점정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건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전혀 반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완전,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할 때 여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표현에는 완료시제라는 것이 사용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 서로 사랑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여기 거하고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진리 아닌 것을 들으면 이 안에서 거부 반응이 발생합니다. 코피가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왜 거기에 반응하십니까? 이 안에 진리 대신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제시되는 진리에 상호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상호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만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리 저 아름다운 예술 작품, 조각품을 만들 때 그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대리석 앞에 서면 그는 그 대리석 안에 그냥 덩어리잖아요. 돌덩어리잖아요. 그 돌덩어리 안에 어떤 형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작업은 형상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형상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망치와 정을 들고 수개월 동안, 어떨 때는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망치와 정을 들고 형상이 아닌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예술 작품이 미켈란젤로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완전한 사랑과 함께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앞에 서게 되면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 세상의 그 모습을,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깨뜨려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느냐? 아직 돌덩이, 대리석 돌덩이이기 때문에요. 깨뜨려 내야 돼. 형상이 아닌 부분을 제거해 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것입니까? 왜요? 우리의 못난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와 이기심과 사랑마저도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그 잔머리 돌리고 있는 우리의 못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카피라이터인 정철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관계를 이렇게

0: 빗나갔을 뿐이다. 하나님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내가 수고를 좀 해야 된다. 그 돈을 내가 발을 움직여서, 손을 움직여서 잡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그냥 이야기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이 만드셔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시게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 낮아지셨어요. 더 낮아질 곳이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더 높을 수 없는 그분이 더 낮을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 높은 곳에 고여 있으면 그저 잔잔한 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면 파워가 발생해 전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빛도 나와요. 열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 높은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을 때 놀라운 파워가 나타나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이런 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인기를 보고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그분의 권세와 성공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예수님께 열게 해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서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은, 우리가 짊어진 그 십자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더욱 선명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 225국에 3375번, 지역번호 052 225에 3375 성일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대장간에서 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보통 대장간 풍경 떠올려보면 무쇠를 시뻘겋게 달구는 장면 흔히 떠올리곤 하는데 의외로 달궈진 쇠를 물에 담그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식히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전자제품이나 기계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과열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이 종종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사용 시간을 제한해 둔 것도 있지요. 사물도 기계도 장비도 다 쉬어야 할 때가 있고 잠시 멈춰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쉼과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 있겠지요.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분주하게 지내는 일상 보내고 계시다면 가끔은 고요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쉼을 얻는 영적 회복의 순간도 필요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로워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담겨진 찬양 나무엔의 음성으로 쉼. 오늘 같이 걸어가기 첫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우리가 각자 현실 속에서 또는 뭐 마음 속에 무거운 짐을 다들 지고 살지요. 이 짐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얻는 그런 오후, 그런 일상을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로 만나는 날이죠. 생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벌써부터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송 함께하면서 각자만의 묵상 또 청취 소감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 씨앗 심기 코너에서 또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하고 또 각자의 또 묵상도 나누고 그리고 배경 화면으로 멋지게 성경 말씀 잘 제작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할 텐데요.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 잠시 후에 기대하시고 또 계속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또 오늘도 큰 은혜의 말씀 듣고 또 누리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님 만나봅니다.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0: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1: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드립니다.
0: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그리고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1: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0: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1: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0: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0: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세제를 드립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0: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0: 바쁘고 분주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그래도 잠깐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쏙쏙 심어보시죠.
1: 성경구절을 퀴즈로도 맞춰보고 암송도 해보고 성경구절 배경화면도 받아가면서 제대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0: 말씀의 씨앗 심기. 네, 같이 걸어가기 매주 화요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우리 영혼에 쏙쏙 심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신광교회 전영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광교회 전영수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1: 한 달 전에 이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한 달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네요.
0: 아, 그러게요. 네. 네. 아,
1: 특별히 여름은 만물이 자라나는 시기가 아닙니까?
0: 그치요.
1: 그래서 이번 여름에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사역이 더 자라나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네, 목사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성경구절 들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1: 네, 퀴즈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성경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해 주시니.
0: 네.
1: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해주시는 걸까요?
0: 아, 오늘은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네요.
1: 네, 보기를 잘 보시면 아마도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눈물을 닦아 주시니, 2번 두려움 없게 하시니, 3번 승리하게 하시니.
0: 정답을 하시는 분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8분께 쑥떡을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목사님. 사실 1, 2, 3번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1: 네, 네. 맞습니다.
0: 다시 한번 문제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해주시니.
0: 네.
1: 1번 눈물을 닦아주시니, 2번 두려움 없게 하시니, 3번 승리하게 하시니.
0: 네, 정답을 하시는 분은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쑥떡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해주시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1번 눈물을 닦아주시니, 2번 두려움 없게 하시니, 3번 승리하게 하시니.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피아워십의 힘찬 찬송가로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올려드리는 동안 많은 방송 가족들이 또 퀴즈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문제가 뭐였죠?
1: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중에서 퀴즈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해주시니.
0: 네.
1: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번은 눈물을 닦아주시니, 2번 두려움 없게 하시니, 3번 승리하게 하시니.
0: 네. 사실 1, 2, 3번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데, 그렇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0: 네, 0554번님께서 3번. 아, 4000번님께서도 정답 3번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3954번님께서는
1: 두려움 없게 하시니라는 네. 답도 많이 올라오네요.
0: 네. 그리고 4136번님도 정답 2번이라고 해주셨고요. 7780번님 또 1번을 또 지지해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1: 네, 다양하게 네. 답을 올려주시네요.
0: 네. 정답 1번 모두 답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충남 예산의 5164번님 정답 1번입니다 라고 하셨고, 또 1202번 님께서는요.
1: 승리하는 하루가 되세요라고 하면서 3번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0: 승리하게 하시니를 답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정말 세 갈래로 문자 게시판이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1: 정답은 1번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니였습니다.
0: 네.
1: 정확한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0: 아멘.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 1번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8분께 쑥떡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생방송 후에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님께서 들고 오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부분인데요. 잊지 않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이번 주에도 또 예쁜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제작했습니다. 캘리그라피 디자인 업체 코람데코 작가님께서 이 구절을 또 배경 화면으로 제작해 주셨는데, 목사님 생방송 전에 보셨죠?
1: 네, 저도 잘 받아봤는데요. 이번 배경 화면도 우리 작가님의 감성과 마음이 너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지난달에 네. 주셨던 화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5월달 내내 배경 화면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0: 아, 정말요?
1: 네, 이번에도 네. 그럴 것 같네요. 너무 감동 있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0: 예, 신광교회 성도님들, 네, 또 다음 달 될 때까지 계속 이번 주에 말씀씨야 배경 화면도 배경 화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배경 화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씨앗.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다 할 때 그 씨앗입니다. 두 글자로 키워드 보내주시면 문자 답장으로 배경화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오후 6시 전까지 문자 접수 받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0: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목사님 말씀 듣고 같이 또 깊이 묵상해 볼 텐데, 아직 그 뜻을 깊이 알지 못하는 상태여도 일단 위로가 되는데요.
1: 그렇죠. 딱 말씀만 봐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 저희 교회가 몇 주 전부터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 레위기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아, 저도 레위기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피디님 어떠신가요? 네. 교회에서 레위기 말씀을 읽거나 듣는다고 할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0: 아, 일단은 좀 이게 좀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고요. 성경 통독 술술 하다가 레위기에서 일단 한번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레위기 말씀은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가축들도 다 피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하도 많이 드려서요. 가축들이 피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서 그리고, 가축들이 피한다.
1: 네, 그래도 네.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게 하도 많아서
0: 그러게요.
1: 웬만한 미슐랭 셰프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떤 분은 레위기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암초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을 읽어보려고 우리 PD님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창세기를 읽습니다. 아, 천지창조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0: 그쵸.
1: 너무 좋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 스펙터클한 이야기 너무 재미있고요.
0: 그쵸.
1: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죠? 레위기가 나옵니다.
0: 네. 그때 이제 한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성경 통독을 잠시 중단하게 될 때가 저도 덜어 있었는데요. 네.
1: 그래서 암초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의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레위기 시작하자마자 1장부터 7장까지 막 제사법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 제사가 우리들이 본 적도 없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라서 아, 정말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0: 그렇죠.
1: 말씀입니다.
0: 네. 그러면 목사님들은 저희보다 좀 더 쉽게 레위기를 이렇게 술술 잘 읽으시나요?
1: 그럴 리가요. 아, 표면적으로 적혀 있는 말씀보다 그 내면의 깊은 뜻과 배경과 해석이 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0: 목사님들도 그러시군요.
1: 그럼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레위기가 나온 배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이 나고요. 또 출애굽기로 말씀이 이어지면서 여러 해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시죠.
0: 그렇죠.
1: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0: 네.
1: 그렇게 언약 맺은 다음에 뭘 주셨을까요?
0: 아, 십계명을 주셨죠. 네.
1: 뭐에 새겨서요?
0: 아, 돌에다가.
1: 맞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성막을, 회막을 짓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레위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 자기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다.
0: 네.
1: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아, 우리가 어느 조직이나 사회에 처음 들어가면 교육을 받잖아요. 신입사원 교육, 신봉 교육, 신병 교육, 뭐 신입생
0: 네.
1: 교육. 아마 PD님도 처음 우리 방송국에 입사했을 때 아마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때 마음 혹시 어떠셨나요?
0: 아, 일단 설레기도 하고 뭔가 좀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1: 아마도 그랬을
0: 네.
1: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근거리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레위기를 보시면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오리엔테이션이다.
1: 맞습니다.
0: 예.
1: 그리고 레위기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을 하고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0: 네.
1: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0: 세를 따로 회막 안으로 부르셨을까?
1: 아, 참 일단 윗사람이 조용히 따로 부르면 뭔가 있다는 건데.
0: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네. 눈치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피디님이. 아,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따로 부르면 우리 기분이 아, 뭔가 나에게 중요한 일을 전해주거나 특별한 일을 맡길 때 따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긴밀한 대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그래서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 아, 저는 목사님께서 왜 레위기에게 갑자기 하시나 했는데 오늘 같이 또 말씀 씨앗으로 나누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이 등장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1: 아멘.
0: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 아멘.
0: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1: 네. 불러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 정말 감사하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했죠?
1: 네.
0: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참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반면에 또 상처가 많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무엇으로 모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냐면 분노로 드러나게 됩니다.
1: 아, 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네, 그렇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히브리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돌판을 부셔버립니다.
1: 아, 말씀을 그냥 읽을 때 몰랐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정말 모세가 좀 분노가 많은 삶을 파란만장하게 살긴 했네요.
0: 그렇다고
1: 네.
0: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회막에서요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물을 닦아주셨더라.
1: 아멘.
0: 눈물을 닦아주시려고요. 모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분노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분노가 있는 상처의 사람에서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그런 인물로 모세를 변화시켜 아멘. 나아가셨습니다.
1: 아멘.
0: 모세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셨어요. 눈물을 기쁨으로 상처를 오히려 용기로 바꿔 주셨습니다.
1: 아멘. 목사님, 저는 앞서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이제 말씀 씨앗 삼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왜 레위기에서 시작하나 했거든요.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눈물 먼저 닦아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물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장막에서 닦아주신다는 것, 그것을 또 새롭게 깨닫게 되네요.
0: 네, 그런 네.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아시는구나.
1: 아멘.
0: 내가 흘렸던 눈물들, 내가 아파했던 상처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1: 아멘.
0: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내 안에 이미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믿어지게 하셨어요.
1: 아멘. 구약시대에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이제 첫 오리엔테이션 할 때 회막으로 모세를 불러서 눈물부터 가장 먼저 닦아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또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완전하고 깊은 위로, 깊은 치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0: 네, 피디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람이 주는 위로와 사람이 주는 격려는 잠시이고 잠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0: 치유는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1: 아멘.
0: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 인간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죽음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다 아세요.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 아멘. 네. 5301번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요. 요즘 눈물 날 일이 있어서 시편 필사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 눈물 날 일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있었는데 말씀이 위로가 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 닦아주신다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요 라고 하셨고
0: 오늘 말씀이 우리 청취자님에게 예배된 말씀인 것 같네요.
1: 그러게요.
0: 삶에서 네. 눈물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정말 어려운 일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490번님도 참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멘 다들 문자 보내고 계시고요. 7418번님 이분이 저랑 같은 심정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설명 덕분에 레위기 읽을 때 이제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0: 그런 마음이 담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그리고 레위기의 가장 첫 문장 1장 1절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것 깨닫기도 하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은혜로 지금 경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묵상 나눔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한 줄 묵상 또 한 줄 사연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닭갈비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한 줄 사연 보내주시고 주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눈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만의 그런 감사의 고백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이 찬양 떠올랐어요. 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0: 너무 감사한 네. 찬양이네요.
1: 소진영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한 줄 묵상 기다립니다.

0: 네, 같이 걸어가기 화요일 코너 말씀의 씨앗 심기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말씀 배경화면으로 제작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한 줄 묵상과 사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6488번님 사연 소개해주세요.
1: 유방암 수술 이후에 1년차 검진 결과 합격받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0: 어머, 네.
1: 나의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0: 네, 아유, 검진 결과가 잘 나와서 참 감사한

0: 소식이네요.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또 검진하고 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또 말씀을 받으시니 더욱더 또 은혜가 되고 뭉클하셨겠어요.
1: 네, 더 특별하고 감사한 말씀으로 아마 그렇게 마음에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0: 네. 4443번님, 성경 말씀 읽으면서 평소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목사님께서 한번 되짚어주시니 마음에 와닿네요. 친히 불러 눈물 닦아주신다는 말씀이 감동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1: 네, 이 감동이 말씀을 통해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고요. 여러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 닦아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0214번님 사연도 소개해 주세요.
1: 슬픔과 분노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뀜을 믿습니다.
0: 아멘.
1: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평안함을 얻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함의 마음입니다. 이 평안함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취자님에게 담아주셨다면 성령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임을 믿습니다.
0: 아멘. 8235번님께서요. 8년 만에 암이 재발해서 수술받고 일주일 만에 집에 퇴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 전도 열심히 하시며 섬기시던 집사님이신데 그분께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새겨진 말씀 카드, 말씀 씨앗 카드를 보내드렸어요. 그분께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레위기에 대한 귀한 설명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1: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카드를 또 이 씨앗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담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뿌리는 씨앗이 정말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묵상한 이 성경 구절 멋진 배경 화면으로 제작했는데 이렇게 8235번님처럼 받으셔서 주위에 공유하고 또 전달해 주세요. 말씀을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전하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642번님, 내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위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1: 그 하나님을 붙들고요. 믿음의 걸음을 더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137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세상을 향한 분노와 슬픔과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0: 아멘.
1: 맞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덮습니다.
0: 아멘.
1: 아무리 큰 분노와 슬픔과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세요. 그것을 믿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8080번님, 주님 제 눈물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셨고 4360번님,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네요. 아, 그리고 6089번님, 본의 아니게 사기를 당해서 어찌할까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제 눈물 닦아주신다니 큰 위로가 됩니다. 이유를 떠나서 나에게 사기를 쳤던 그 사람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와.
1: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마음인 것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아멘. 7014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모세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그 눈물, 가슴이 찡합니다. 저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그러네요. 정말 모세가 큰일 할 것들이 많았는데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 먼저 회막으로 부르셔서 눈물부터 닦아주시는 것부터 하셨네요.
1: 네. 저도 목회를 감당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고요.
0: 아멘.
1: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0: 저는 제 마음에 있던 어려운 문제들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더라고요.
1: 아멘. 네.
0: 사실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 아, 네. 참, 그리고 우리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5994번님의 사연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0: 자녀를 키우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자녀가 아플 때 내 가슴이 더 찢어지듯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가 아플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불러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믿고 의지하며 갑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버지.
1: 아, 참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주님께서 어찌 아니 기뻐하시겠어요. 그쵸?
0: 너무 기뻐하실 것
1: 네.
0: 같아요.
1: 아, 참 이렇게 오늘 목사님과 함께 레위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나누면서 저는 이게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그동안 말씀을 좀 피상적으로 읽었구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또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리고 정말 위로가 돼요, 목사님.
0: 네, 저도 말씀을 우리 PD님과 함께 나누면서 전하면서도 제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아,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게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과 또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 또 있어서
1: 아, 그래요?
0: 네, 청취자분들과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1: 어떡하죠?
0: 드네요.
1: 그런데 어떡하죠?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0: 어쩌죠
1: 목사님.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2부를 계속 이어가면 어떨까요?
0: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이어서 더 깊게 우리 성취장님들과 나누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1: 그러네요. 예, 다음 주에 또 이 말씀 속에 또 어떠한 은혜의 비밀들이 숨어 있는지 목사님과 더 깊이 2부 순서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0894번님께서요, 5월 갑자기 고혈압으로 인해 시신경 손상, 황반 변성으로 세상이 하얗게 보여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 눈물 닦아주신다 하니 감사하네요. 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0: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눈물은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는 눈물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눈물로 보내는 그 믿음의 시간이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1: 아멘.
0: 그것을 믿고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말씀의 씨앗 심기 벌써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통해서 주님이 왜 우리 부르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하자고 말하시는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0: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나와 함께 하자고. 그 안에서 치유되고 변화돼 가자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멘.
0: 만물이 성장하는 6월입니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더 자라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임을 믿고요. 때로는 어려움과 삶의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지금까지 말씀의 씨앗심기 서울 신광교회 전영수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2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또 전해주신 이 말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새겨진 배경화면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휴대폰 배경화면 보내드립니다. 받으셔서 한 주간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묵상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후 6시 전까지 문자 접수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줄 묵상 여러분의 절절한 사연들 참 감사합니다. 생방송 후에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 선정해서 당첨 문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동방현주의 찬양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꿈과 사랑이 있는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얻게 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마인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 마인드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입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라는 것은 교회를 사업장같이 생각하고 성장하고 부흥을 위하여 교회가 경영을 잘해야 한다, 뭐 이런 마인드죠. 이제 목자 마인드는 가족 같은 교회, 패밀리 의식을 가진 교회를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나 세상적인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성품과 인격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명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죠. 감독의 자격의 조건, 가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가정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이 있는 것 같이 교회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하겠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쉽게 오늘날 시대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효율의 시대, 생산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는 일에 뭐 효율이 높아야 되고 능률이 좋아야 되고 생산량이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99마리 양을 덜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비생산적,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곁들여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가룟유다가 왜 허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이번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노동자의 1년의 수입을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은 비효율적, 비생산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고, 사랑은 비효율적인 것이고, 사랑은 비생산적이고, 사랑은 비능률적이죠. 사랑은 눈이 삐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제대로 계산할 수 없는 것, 계산이 안 되는 것,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은 비생산적, 비효율적, 거기에는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에 사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비즈니스적인 의식이 들어오면 어찌 보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 양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뭐 질이 안 좋은 골치 아픈 양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양,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양입니다. 효율적인 면과 생산적인 면으로 본다면 99마리 양을 잘 키우는 것이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이런 양 한 마리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말 잘 듣는 99마리 양을 돌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이것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입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패밀리 의식입니다.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이런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을 가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의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양에게 뭐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부르죠.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다 개 이름을 부르잖아요.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죠. 잃어버린 개를 찾기도 하고 개를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개에게 장례식도 이렇게 치루어주고 물론 우리가 이게 개를 키우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떠나서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쓰고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구남매가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을 잃어버렸다. 가족들이 뭘 그까지 것 갖고 걱정하느냐고 아직 8명이나 남아있는데 그런데 왜 찾아다니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기에 잃어버리면 찾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 앞에 죽게 된다며 뭐 한 명 더 낳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되는가 죽어도 되는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99마리 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회입니다. 하나보다 99마리의 다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상이죠.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실용주의, 공리주의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99마리를 위해서 하나쯤 어찌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죠. 사회는 모든 합의가 다수결입니다. 우리는 다수결로 결정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실용주의와 공리주의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 나간 아들 다 잃었다라는 개념이죠. 다시 잃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 드라크마 하나, 집 나간 아들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 세리, 창녀, 작은 자, 약한 자,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가정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갓난아기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거죠. 먹고 자고 움직이고 여행하는 거다 갓난아이 중심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약하다, 모든 것이 그 아픈 자, 약한 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0: 이 생산적인 사람,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자를 중심으로 찾아 나갈 때, 그게 생명력이 있고, 그게 힘이 있고, 거기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빼면 9마리가 남지만, 선한 목자의 계산은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계산의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100에서 하나를 빼면 아직까지 99이 남아있어. 99마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해 하지만, 선한 목자는 99에서 한 마리를 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이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그 무수운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던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가고 이런 양들을 찾아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 225국에 690번, 225에 0690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은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후배 몇 분과 큐티를 함께 했는데요. 자유롭게 자신의 묵상을 나누는데 그 묵상을 들으며 얼마나 도전이 되던지요. 쉽지 않은 현장 안에서도 이 사역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알고 이야기를 나누는 후배분들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싶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군가의 마음이 내게 전달될 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영혼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내죠. 극동방송은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종 이 얘기를 잊을라 치면 드리는 것은 어떤 이벤트들로 70주년을 기념하는 것도 좋지만 공산권 선교, 복음이 전파될 방법이 도무지 없는 땅에 라디오라는 지금은 참 미련해 보이는 수단으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극동방송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강세영입니다. 첫 곡은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함께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극동방송을 들어 라디오 중에서도 요즘은 돈 잡아먹는 뭐뭐다 하며 다른 방송들은 다 없애가는 AM으로 공산권 선교를 70년이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도 참 놀라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생명, 그한 생명에 매월 수천만 원의 전기료를 부으며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 그걸 아름답게 보셔서 전국에 이렇게 많은 FM 방송까지 저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내내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실까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샵 3927번 문자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최고 등등 하나님을 높이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선물 많이 드리는 거 아시죠? 6월까지만 선물 많이 드릴 거예요. 뭐한 그러면 열흘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선물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최고, 예수님 짱짱맨 뭐 약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만들어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 들어오셔서 울산 클릭하시고 음악고 사연창에 쓰시면 무료 참여도 가능합니다. 추첨해서 다양한 선물 준비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들께 많이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꼭 참여하셔서 제가 드리는 선물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어갈까요?

저녁에는 잘 안 띄워드리는 곡인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브라운 워십의 찬양 함께 나눴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 빛나니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세요. 예수님 제가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최고. 뭐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늘 함께 내가 고백을 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저는 추첨을 해서 여러분을 선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샵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 들어오셔서 음악꽃 방에 사연 써주시면 무료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어갈게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으면 이런 가사를 썼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뜨거운 문장들을 만날 때 그 문장들이 기록된 순간을 상상해 본다. 기도가 글이 되고 글이 노래가 되는 순간 상상하지 않았을까?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 장면을 꿈과 환상이 허락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본 것 같이 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감동으로 전달되어 찬양하며 그날을 경험하길 소망한다.

오늘의 음악 묵상 모든 민족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가사가 참 좋죠. 막 저는 이 찬양 들으면

찬양의 작사가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가사를 썼을 거지만 상상하면서 썼을 것 같다. 눈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상상했을 것 같고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장면을 상상하고 꿈과 환상이 허락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막 손들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며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면서 쫙 부르는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구름 이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와. 찬양 들으면서 저도 좀 상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찬양 받기에,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그분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각자 고백하신 그 내용들 기억하시죠? 단지 뭐 선물을 받기 위한 문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을 향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했던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 이 저녁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제작 진행의 강세영이었고요. 당첨자는 제가 기분 좋으시라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당첨 추첨 뽑아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밤엔 잊고 계시고요. 아침에 한번 문자를 이렇게 스르륵 열어보시죠. 제가 내일 아침에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고.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듯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순수한 은같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전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는 모든 상황들에 주목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줄라이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축복의 사람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찬송이었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영어 찬송으로 돈모엔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 참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해서 쉼과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길 원하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오늘도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4664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작년 5월은 저희 아이 고2였던 때에 아파서 한달 동안 병명도 모르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난 이제 6월, 크론이라는 희귀병과 지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교회 빠지지 않고 출석하며 기도하는 아이를 보며 정말 힘이 나고 주님께 너무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아, 짧은 문자이지만 1년 동안 얼마나 깊은 눈물과 기도를 하셨을지. 아, 너무 공감이 가서 이 문자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4664번님의 삶,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모두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4664번님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주보혈 날 정결케 하니 주보혈 러십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이정림 사모님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재석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리고 이윤아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두 곡의 찬송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누리 워십이 찬양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앞서 들으신 찬양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오셨고요.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했던 인터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고 말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가사가 참 좋은 여기에 모인 우리 조수아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헐리원의 찬송편곡 성경책이란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좋은 씨앗의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벌써 6월의 중순인데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드는 6월의 남은 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은광교회 주일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김영동 원로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삶이 혼란스럽지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수치가 겹치는 곳에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늘이지만 땅도 우리의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매일의 어려움, 시련들, 고난들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오늘 위대한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근간이 될 만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누구인지,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 그것이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일, 반드시 존재의 본연으로 추구해야 될 일인가를 항상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사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란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고 교회의 정체성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 말씀을 간과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뿌게 사는데 하나님의 세계 질서 안에서는 저지레만 하고 있는 것과 흡사해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읽었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지요? 나그네고 행인이에요. 다른 말로 여기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거류민과 나그네예요. 거류민은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농사도 장사도 하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존재 현주소는 거기 아니에요. 시민권도 없고 주권도 없어요. 선거나 투표도 할 수도 없고 국가로부터 합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거류민이에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여기저기 떠도는 일종의 우리 순례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매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오늘을 탓하지 않고 내일도 탓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류민 같다면은, 또 나그네 같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가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교회의 현 주소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이 땅에 거류민처럼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근본은 하늘에 있어요. 잘못 알아 땅에서 하늘로 자라가는 줄 알지만은 하늘에서 땅으로 자라가요. 마치 거꾸로 선 나무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늘의 힘으로 사는 것이지 땅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도 내 인생을 여기 다 맡기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존재의 운명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류민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세상이 나를 위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은 생각지도 않는 모진 풍파가 얼마나 많은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풍무대작하는 것처럼 인생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류민이에요.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그네예요. 여러분 여행해 보셨죠? 가는 곳마다 잠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잠자는 데와 내일 잠자는 데가 바뀌어요. 내가 나그네인데 오늘 잠자는 집에 가서 하루 저녁 자고 갈 건데 거기에 좋은 가구라든가 무슨 좋은 시설을 합니까?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까? 지나가는 곳에 뿌릴 것이 있다면 예수 향기나 뿌릴 것이지 뭘 내가 거기에다가 인생을 몰입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까?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예요. 지나간다니까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류민과 나그네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근심과 고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까운 세월을 소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죠? 이 과제를 놓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 심장으로 뚫고 들어오는 은혜의 빛이 있어요. 막 떨리고 마치 하나님의 은총이 내 머리와 심장에 폭격하는 것처럼 요동하고 진동하는 것을 느껴요.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기는 하지만 아니에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데 이 책을 쓸 때가 언제냐 하면은 AD 한 60년, 61, 2년 그쯤이에요. 그때는 로마 제국의 5대 황제 네로 시대예요. 그는 AD 54년에 황제가 돼요. 16살이에요. 아이예요. 그리고 AD 60년, 62, 3년 이때가 되면은 그가 많이 변해요.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가 그의 멘토였죠. 그 영향을 받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바뀌고 세네카가 떠나가고 급속도로 악해진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초기 교회 문헌을 읽어보면 온 교회가 온 세상이 네로 밑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이 네로 밑에 누가 죽느냐? 이 베드로가 죽어요. 순교당하잖아요. 바로 이 순교의 시점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유언 같아요. 우리는 심상하게 듣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로 발생해 오는 것은 정말로 이 세상 전체 광풍보다 더 광풍이 받아 넘어오는 거예요. 네로는 30살에 죽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악의 영향력은 대단해도 아이였어.

그런데 기독교는 파동치잖아요. 이 말씀은 요즘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교회에 되는데 그쪽으로 보낸 회람서신에 돌려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인구, 로마 대제국의 인구는 약 한 6천만쯤 됐다고 봐요. 기독교인은 1,000명에서 전부 다 해서 한 3,000명까지 학자들은 봐요. 극히 미미했어요. 그런데 이 미약한 기독교도들이 큰 광풍 같은 환난에 직면했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편지를 썼어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으로 존재하지도 못하고 기독교인으로 행동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될 말씀이에요. 정욕이라는 말은 히라보의 에피디미아로 가는데 에피라는 말은 뭘 향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스라는 말은 막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그리로 내뻗는 거예요. 에피디미아 정욕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말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약 먹을 때에 원하고 원했다는 말로 써요. 원하고 원했어. 그런데 그런가 하고 자세히 보면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에피디미아는 다른 걸 담아 놓았어. 이 에피디미아의 신학적 의미가 너무나 무시무시해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은 정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더 보편적인 의미는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요 욕심의 정체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적 의지예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부패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 에피디미아, 이 욕심이, 이 정욕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해서 자기를 부패시키는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하기 전에, 제어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세력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길을 걸어간다면은 그 적이 되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것을 두고 있어. 아무도 자기 속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아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잘못되면 그 욕심을 축원해. 계속해서 그것을 키워요. 그것을 잘 되도록 기도해. 모든 하는 일이 자기 욕심 충족을 위해서 한 것 아닐까요? 그런 경향이 없는가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구약 종교가 가장 심오하게 탄원하고 질책하고 파괴시킬 대상은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이 무엇이 잘못됐죠? 바알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퍼틸리티고 하나는 프로스페리티예요. 말하자면 타산이에요. 또 하나는 프로스페리티 번영이에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것입니까? 모든 종교가 그것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사람도 전부 달려가잖아요. 좋으니까 가지. 싫으면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에피투미아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을 그냥 두고 예수 믿는 교회, 그것을 그냥 두고

뻔한 일을 하는 사람 어불성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본다면 위대한 제자 베드로만 그것을 지적하느냐? 아니에요. 동시대 AD 60년경에 쓴 예루살림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바로 야고보예요. 그 당시 교회를 두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자 중에도 유대교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써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에피디미아예요. 베드로에서는 우리가 정욕이라고 번역했는데 거기서는 우리 성경이 욕심이라고 번역했어요. 정욕 혹은 에피디미아, 욕심이 죄와 죽음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 죄와 죽음을 만들어내는 틀이에요. 위대한 예수님의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넘겨도 되는 건가요? 위기의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심상하게 받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요한나인 기올로지라고 요한 문서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거든요. 그 전체를 놓고 볼 때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에게서 결정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배우고 가장 원만하게 우리에게 옮겨주고 가져온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게 AD 90년에서 한 100년 그 어근에 기록되었거든요. 공간복음 다 나온 다음이에요. 읽어보면 얼마나 영적 깊이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요한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에피투미아를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 있죠. 요한 1서 2장에요. 육신의 에피투미아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과 안목의 에피투미아란 말이 욕심 정체성이에요. 그걸 여러분 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당시에 이 히라버 성경에는 호이 유다오예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 그를 두고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 마귀에서 너 낫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려 하는도다 그래요. 뭐 예수 죽이는 거잖아요. 마귀의 에피디미아, 욕심 에피디미아. 그 에피디미아예요. 우리말로 욕심으로 번역했어요. 에피디미아의 현실과 정체성이 마귀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보세요. 신약 성경 중에서 그 초기에 나온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거든요. 예수님이 행한 이적이나 예수님이 행한 모든 프리칭, 그 설교 혹은 티칭, 가르침 이걸 전부 다 신학화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가 에피디미아를 이야기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에피디미아를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자세히 봐야 돼요. 기라성 같은 1세기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이 한결같이 에피두미아를 그 말하고 대합창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쳐봐도 될까요? 1세기 교회의 선구자들이 박해와 어려움과 그리고 그 당시에 수명이 다 짧아가지고 얼마 못 살았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들에게 너희들 정체성이 뭔지 알아라. 뭘 해야 되는지 알아라. 그 얘기하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에피디미아,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첫째는 정체성의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교회가 망해요.

전도하러 나가서 혹은 전도 안 해도 이제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수라는 말을 꺼내기가, 교회라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 정도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부하고요. 믿지 않는 잠재적 신자가 되어야 될 불신자들이 거부해요. 그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만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에피디미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봤더니만은 뭐 좋은 말도 하고 잘하는 거 하는데 그 속에 그 사람 정체성은 욕심 덩어리야.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그걸 봐요. 그러니까 싫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정해야지, 규정해야지, 그리고 세워가야지. 그건 가만 놔두고 다 내 존재가 욕심 덩어리예요. 거기다가 찬송도 바르고 믿음이라는 것도 입히고 봉사라는 것도 세상에 선하다는 것도 또 세상 성공이나 명예나 권세 갖다 입혀놨어요. 황금 옷을 입혔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더 칠해놔. 그런데도 다음 순간 들통나요. 가장 거룩해 보이는 목사도 들통나요. 선교 말하죠. 예배 말하죠. 좋고 옳아요. 그러면서도 안에 에피두미아가 있으면 그게 핵심 정체성이 되어서 끝에 가면 다 들통나요. 실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세상이 나쁘고 교회로 오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나빠. 그래서 빛이 아니에요. 소금 아니에요. 세상을 탓하면 안 돼요. 자신을 탓해야 돼. 욕심만 줄이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에피두미아만 제거하면 내 영혼이 날개를 탄 것 같아져. 나그네의 짐은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사 가기 좋게 살잖아요. 거류미는 얼마나 담대할까요? 어차피 본향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에피두미아를 버리지 못하면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실제상 거부하는 것이 돼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요. 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해요.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고 말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병들었거든요. 병들었어. 그래서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가 약 처방을 해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약국에 안 가고 집으로 왔어요. 그럼 병 났습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요? 예? 아니에요. 우리의 자비로운 사도,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사는 우리에게 처방해 준 것이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 에피디미아를 버리라고 했어요. 이 처방전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자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아버리고 그 자비로운 의사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옳은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에피디미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체성으로서의 욕심, 욕망, 이 세상 전체에서 나를 팽창시켜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부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하는 죄적인 부패성을, 그 근본을 어떻게 줄여가야죠?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과제예요. 이것 못하면 나중에 다 들통나가지고 뭐 거룩한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다른 줄 알았더니 세상 사람이 볼 때 형편없는 사람, 욕심 덩어리예요. 결국 욕심에 속은 사람보다 더 우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카치오 인세란 말인데, 보카티오스라는 말, 인세란 말은

0: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가 자주 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인생이 이렇게 오버라들었다는 거예요. 말려들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을 놓고 심리적, 영적 상태부터 다 이렇게 말려들었어. 자기 안쪽으로. 그 이야기예요. 이걸 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꼭 안 펴. 다 이렇게 돼 있어야 안 해. 그러니까 요것이 욕망과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에피투미아의 고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적인 패배가 될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패배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진정한 나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옳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참 옳았다 라고 해야 옳은 것 아닌가요? 은혜를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100% 내게 작용해요. 그러면 나의 노력도 100% 작용해야 되는 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추구하는 방향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전능자이지만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오셨어요. 단 한마디예요. 첫째는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실천을 하다 보면은 에피투미아가 줄어들어.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섬기는 하루고 주는 하루예요. 나의 에피투미아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도 주면서 살고 짓뿌리면서 걷고 섬기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뭐가 된 거 아니에요. 무슨 직분 같은 거 있지만 그 자체가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하고 근본이 중요해. 누구가 아니고 자신이에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예요. 은광교회가 모두 자기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에피투미아를 제거하고 계속해서 누구에게인가는 주고 누구에게인가는 섬기고 함으로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같은 기라성 같은 1세기의 지도자들이 입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이 대합창의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두고두고 크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은광교회 주일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신회과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0: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주담교회 정형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주담교회 정형곤 목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워치를 저에게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시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차를 마쳤던 카페에 전화도 해보았지만 없다고 하여서 집에서 아무리 찾아도 시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 나간 워치가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둘째 딸이 차 뒤 좌석에서 워치를 발견한 것이에요. 아빠, 시계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제는 그 시계를 고이고이 간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손목에 잘 차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동전 열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의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른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탕 비유입니다. 이 작은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마침 흉년까지 들었고 그런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굶주려 죽는구나. 부잣집 아들로 살아왔던 그에게 처음으로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 떠나면 개고생,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도 결국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기 위한 방도를 찾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집까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늘 동굿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하지만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 바로 살진 송아지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아버지와 그 집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 둘째 아들 같은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하던 시기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저도 가출하였던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을 받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좋을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있으니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기업에 추천서류가 있다고 하면

하면서 취업하라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여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모 대기업에 충동적으로 서류를 내고 한 2, 3년 직장생활을 하고 신학대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서울 여의도 쌍둥이 빌딩으로 면접을 보러 갔지만 하지만 제가 신학대원 준비를 하느라 일반 대기업 면접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면접을 잘 치를 수가 없었고 횡설수설을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밤차를 타고 서울에서 진주에 있는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니 저희 어머니는 밤새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어머니는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 길을 가자, 준비를 하자 마음을 먹고 다음해인 1994년도에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밤새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눈이 빠지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잃어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울산에 온 지가 10년가량 되어 가는데요. 10년 동안 제일 기뻤던 일 중에 하나는 전도의 기쁨입니다. 그때 울산에 남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던 고등학교 동창을 전도한 일입니다.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제 생애 처음으로 경찰서를 제 발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장실에 가서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경찰대학 다녔을 때는 교회에 잠깐 다니기는 하였지만 경찰이 근무지를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고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였고 성경책을 선물로 하였는데 그 전도를 받고 그 친구가 그 주부터 제가 심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무관으로 승진하여서 북경에 있는 경찰 주재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시금 그 친구를 울산에서 만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는 방황하던 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특별히 50대 남자들이 교회에 여러 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50대 중반 후반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업에 실패도 겪고 수십억 원의 빚도 져보고 참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반백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세례받은 50대 후반의 성도 캐나다 이민을 가서 이민교회 다니다가 울산으로 다시 오게 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18년 만에 다시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온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은 아니고 18년간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은 세례받은 다음 날 울산의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그의 삶도 안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입에 풀칠 하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마치 집 나간 그 탕자가 참으로 줄이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성도님도 참 고달픈 광야의 삶을 사셨는데 이제는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좋은 직장도 얻어서 모든 삶이 안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삶은 고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0: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며 눈이 빠지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잔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십시오.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1: 살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버지 집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신앙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한 신실한 성도님의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빛이신 주님, 주님은 제 마음속을 환히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선 제 모든 갈망이 훤히 드러납니다.

제 안에 조금이라도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마땅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게 하소서. 저의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지내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9편 함께합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욥기 33장 26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같지만 막상 환난 앞에 서면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힘내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어떤 환난을 마주하셨든, 어떤 두려움 앞에 서 계셨든, 그 자리에서 이미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승리를 함께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오늘 첫 곡은 바리톤 홍성선의 담대하라 들려드렸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 밤,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아로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세상 한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주님과 내일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 부른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웨이홈의 하나님의 은혜, 두 곡 띄워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극동방송 앱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사연과 신청곡 들려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영어 찬양 한 곡 준비했습니다. Phil Wickham의 Fear Has No Power 들려드릴게요.

필 위컴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Fear has no power 였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준비한 끝곡은 Gifted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지금까지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귀로 듣는 신앙고전, 거룩한 전쟁.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자유의지 경은 성벽에서 내려갔고 나팔수도 수경지로 돌아갔다. 나팔수가 도착

0: 찾아 왕의 장군들과 참모들이 맨소울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어떤 답을 받았는지 알기 위해 모였다. 나팔수는 모인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1: 제가 나팔을 불며 메시지를 들으라고 맨소울 주민들을 부르자 맨소울의 총독인 자유의지경이 성벽 위로 올라와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임무를 맡아 그곳으로 갔으며 누구의 권위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럼 그 메시지를 맨소울에 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 그러자 용맹한 천둥 장군이 말했다.
1: 일단은 참호에서 기다리며 이 반역자들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0: 맨소울이 용맹한 천둥 장군과 군대의 메시지를 듣기로 한 시각이 다가오자 샤다이 왕 진영의 모든 전사들은 진형을 짰다. 맨소울이 항복하면 자비로 맨소울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복종시킬 준비를 갖추었다. 약속한 날이 되자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온 진영에서 전사들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맨소울 주민들은 샤다이 진영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총공격 명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공격에 대비해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천둥 장군은 정해진 시각이 되자 답을 듣기로 했다. 다시 한번 나팔수를 맨소울로 보내 샤다이 왕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주민들을 모으려 했다. 나팔수가 나팔을 불자 맨소울 주민들이 성벽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귀의 문은 더욱 철저히 막았다. 천둥 장군은 시장인 명철경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새로운 시장 불신앙경이 대신 성벽으로 올라왔다. 천둥 장군은 불신앙경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2: 이 사람이 시장이 아니지 않은가? 맨소울의 의로운 시장 명철경은 어디 있는가? 난 명철경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0: 그러자 거인 디아볼루스가 말했다.
1: 장군은 장군의 왕에게 복종하라며 지금까지 네 번이나 맨소울을 불러 모았소. 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소만 지금 굳이 그 문제로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소.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소독을 벌이는 거요? 대체 목적이 뭐요?
0: 불타는 세 개의 번개 문양에 그려진 깃발을 앞세운 천둥 장군은 거인을 쳐다보지도 거인의 말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오직 맨소울 주민들을 향해 말했다.
1: 오, 불행하고 패역한 맨소울이여. 나의 주인이신 위대한 샤다이 왕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0: 천둥 장군은 자신이 들고 있던 커다란 인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1: 여러분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는 사명을 내게 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부름에 따른다면 여러분을 나의 친구나 형제처럼 여기고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항복하라는 명을 듣고도 계속 반역한다면 무력으로 맨소울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0: 확증 장군이 앞으로 나와 말을 이었다.
1: 오 맨소울이여, 과거 순결함으로 명성을 얻었던 여러분이 이제는 타락해 거짓과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형제 천둥 장군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이 반역을 저지른 분이며, 여러분이 갈갈이 찢을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인 샤다이 왕께서 제시하신 평화와 자비의 조건을 받아들이십시오. 샤다이 왕께서 진노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의 왕께 죄를 짓지 않았고 반역을 저지르지도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거짓임을 여러분의 행동이 증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왜 저 폭군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를 왕으로 삼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왜 샤다이 왕의 법을 거부하고 디아볼루스에게 복종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여러분이 무장을 하고 왕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에게 성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항복하고 우리

형제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자비의 시한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와 화해하십시오. 맨소리여, 디아볼로스의 간교한 계획에 속아 자비를 멀리하고 수천 수만의 고통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디아볼로스의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쫓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왕께 순종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 맨소리여,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샤다이 왕께서 이처럼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왕께서 이처럼 부드러이 타이르시며 간절한 메시지로 그분에게 순종하라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샤다이 왕이 필요한 만큼 왕께도 여러분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왕께서는 왼손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 돌아와 생명을 누리십시오. 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 문양에 새겨진 붉은 깃발을 든 심판 장군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오, 맨솔 주민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오랜 시간 샤다이 왕께 반역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 온 것도 복수를 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어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신 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샤다이 왕이십니다. 왕께서는 여러분이 평화적으로 항복하지 않는다면 무력으로 복종시키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0: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계에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점점 불안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나의 말씀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과 영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김도현이 부른 여름이었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둘러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일들이 참 많죠. 뉴스를 보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든 가만히 있어도 불안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평안은 다른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 안에 머물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에이미 그랜트의 That's What Love Is For, 스티븐 크러쉐프만의 His Strength Is Perfect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남정인의 항해, 오벳의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들으셨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무엇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히

편안해져야 할것 같은데 오히려 내 안에 별것 없다는 걸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점점 작아지는 나 자신. 세상은 계속 변하고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건 아닐까 그런 세상이 드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더 붙잡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이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이 이 밤에 위로가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Through It All, Planet Shakers의 Beautiful Savior, La Rue Howard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형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단테의 소설 신곡에 나오는 지옥 입구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두 소망을 포기하라. 다른 말로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곳이 곧 지옥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은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즉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요. 이 소망이 있었기에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통해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을 품었기 때문인데요. 이 소망은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쓴 7천여 곡의 찬송 중에 5천여 곡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주제였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진행했던 목회자는요, 대관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왕관을 쓰시기에 마땅한 분이 오시기 전까지 나라를 훌륭히 통치하소서.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어떠세요?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언제나 기쁨과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비욘더 선셋 메들리, 해지는 저편, 영우 찬송 메들리 함께 하셨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소프라노 신용옥의 찬송으로 오늘 첫 곡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1069 우물정1069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부여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소망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마거스의 찬송가 메들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신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소망과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0: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막막한 현실,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지기까지 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허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로스의 나 때문에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경미의 오신실의 신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추르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벳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필립 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후호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여서 107350에 주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길로 표현하면 너무나도 험한 길이라는 비유들을 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도 하죠. 행복하고 즐겁고 말할 나위 없이 어떤 감사함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도 분명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인상을 찌푸리게 돼 얼굴에 그늘이 내려앉는 그런 날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의 고난, 어려움 또는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믿음의 크기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먼저 발견해야죠.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근심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특별히 저 북녘땅에서 오늘도 이 시험 당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가족의 어려움 등등 질병의 어려움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견디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너 시험을 당해 전해드렸어요. 시험을 당하면 이 찬송의 가사처럼 범죄할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환락과 쾌락을 쫓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느라 돈이며 시간이며 건강이며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과 은혜를 다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살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에 따라 먹을 것도 또 입을 것도 오늘도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실 거예요. 발견해 보세요. 그 발견의 기쁨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또 동포 여러분들께,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극동방송이고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의 FM 채널로 방송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도 우리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이밤 깨어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 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에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펼쳤죠. 코로나 이후 소원해졌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복원됐다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올 만큼 친밀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수년째 대북 제재를 받아왔던 북한이 이렇게 중국과 다시 가까워지고 게다가 시 주석이 직접 방북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중국도 북한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얻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요. 이런 중국과 북한의 밀착을 바라보며 우리 정부와 한국교회는 어떤 대응과 자세를 갖고 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도를 분석해보고 북한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와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었던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북한 방문 소식을 중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2: 중국의 CCTV, 중앙TV하고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등이 탑승한 전용기가 6월 8일 정오께 평안순환공항에 도착했고
0: 네.
2: 또 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가 영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 시 주석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1일 처음으로 북한을 찾았고 7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0: 네, 자 북한이 이때 시 주석을 환영한 내용도 정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대대적인 환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죠? 어땠습니까?
2: 예, 평양 순안공항에는 시 주석이 도착하기 전부터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요. 또 공항 청사에는 대형 북한기 인공기와 중국 오성 홍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0: 네.
2: 아, 또 습근평. 북한에서는 습근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0: 네.
2: 시진핑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불패의 친선 단결 만세 등 환영문구가 한국어와 중국어로 공항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평양에서 내린 뒤에는 양 정상이 악수했고 또 북한 어린이가 시 주석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0: 네. 그리고 뭐 평양에 도착해서도 또 김일성 광장에서도 시 주석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더라고요.
2: 예, 시 주석을 환영하는 의전 차량 행렬이 경호 오토바이 편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평양 개선문을 통과해 평양 시내로 진입했고요.
0: 예.
2: 또 거리엔 양국 깃발이 달려 있었고 수많은 군중이 꽃과 풍선 흔들며 환영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또 군악대가 국가를 연주하고 예포가 21발이 발사됐습니다.
0: 네.
2: 기병대를 필두로 의장대의 사열이 있었습니다. 환영식은 이렇게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0: 네, 자 북한이 혈맹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북을 한 것에 정말 열려

0: 특별히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를 벌였는데 또 이때 양 정상 간의 스킨십도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예, 저녁까지 이어진 행사에서 시진핑 김정은의 브로맨스는 마오쩌둥 김일성 시기를 연상케 한다 할 정도로 돈독했습니다.
0: 네.
1: 또 동반한 영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이설주 여사의 속삭임도 친정 어머니와 딸처럼 친밀하고 극진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0: 네.
1: 코로나 이후에 소원해졌던 북한과 중국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0: 네. 벌써 한 주일이 지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또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분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시진핑을 왜
0: 네.
1: 방북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은 무역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0: 예.
1: 또이 역할은 러시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요. 남한은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한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0: 예.
1: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 의존을 계속 유지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고화되는 의도가 있고요.
0: 예.
1: 또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절실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을 통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통제하에 두고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예, 궁극적으로 중국은 그 한반도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한반도, 대북한 전략은 이 흐름 속에서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은 낮은 선봉을 통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항구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남북이 중국의 의도대로 통일된다고 하면 중국은 한반도를 통해서 태평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또 이것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북한을 다루게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왜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했을까? 예, 북한은 지금 핵 비핵화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0: 그렇죠.
1: 위협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지지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는 거론을 안 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을 묵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미 관계에서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북한은 현재 지방발전 20승 10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물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핵에 대한 중국의 지지, 경제 발전을 위한 물자 지원, 또 대북 경제 의존도가 90%에 있다고 하는 북한의 입장을 중국에게 잘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옵션을 많이 가지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한은 입지가 적어지게 되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예, 더구나 남한의 한류에 북한 유입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남북이 교류한다면 북한은 더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남한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 대안으로 중국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위협을 낮추면서도 북한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북한에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중국을 의존하지만 사실은 북한은 중국 카드와 남한 카드를 모두 가질 때더 입지가 좋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그렇게 지지하기보다는 좀 이용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수집평할 수 있는 전략을 한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번째로는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면서 남한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은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일테면 중국이나 베트남은 공산 정권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자본주의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럴 때 북한에게 중국은 안전한 파트너가 아닐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북한의 경제를 예속화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남한은 이 점을 잘 활용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네.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0: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해설을 할 때 북한을 망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좀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은 평가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북한이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변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에 의해서 북한이 망하면 북한 동포들은 남한을 미워하게 되겠죠. 통일이 어려워집니다. 또 북한이 망하는 상황이 오면 남북이 통일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요. 이 급변사태 속에서 미중일러 강국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미중일러의 이익에 우선 반영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한의 입지는 약화되기 때문에 통일은 고사하고 북한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북한이 변한다는 것은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1: 네.
0: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지만 미래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유익할 수도 있고 유해할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쟁 논리로 북한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똑같은 전쟁 논리로 북한과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네.
0: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북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통일하는 것이라면 한국교회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자, 오늘 나눠주신 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구체적인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는데요. 목사님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진핑의 방북으로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묶어두고 중국을 통한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교류해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에서 다시는 피 흘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교류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평화의 사도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협상 타결에 합의하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최종 서명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불순 녹화물 실천과 유포에 대한 새로운 사법 지침을 내리면서 간부 가족들의 처벌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무역 일꾼들이 중국 단둥과 옌벤을 수시로 오가며 무역 상담을 벌이고 있지만 대금 결제 문제로 실제 계약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첨단 인공지능 모델의 외국인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세계 각국의 AI 주권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국의 화장품 K-뷰티 열풍이 미국과 일본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화장품의 해외시장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지난 주말 부산에서 11만 명의 팬들과 데뷔 13주년을 기념한 가운데 공연 이후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부산 전역이 BTS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네덜란드와 2-2로 비기며 아시아 국가들의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협상 타결에 합의하면서 106일 동안 이어진 중동전쟁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 간의 합의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란 정부도 미국과의 전쟁이 영구적이고 즉각적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열 예정이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제재 완화 방안 등이 최종 문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서명 직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모두 배럴당 $80대 중반까지 하락했으며 시장에서는 에너지 공급 불안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은 한국의 수입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고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미국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기 흐름 등 다른 변수도 남아있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사진을 공개해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 SNS 서비스에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나란히 정원을 산책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과 비핵화 합의 체결을 예고한 직후 공개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일정 부분 정리한 뒤 북한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미일 협의체와 각종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반면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핵화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북한 외무성은 최근 한미일의 비핵화 방침 재확인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한국을 계속 적대국으로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대북 접근과 북한의 대응이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외부 영상물 시청과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과 사법 처리 기준을 담은 이른바 7대 사법 지침을 최근 당과 사법기관들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불순 녹화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 가운데 국가 공로자나 군 고위 간부가 있을 경우 그 공적을 참작해 처벌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자와 고의적 유포자를 구분하고 사형과 같은 극형을 적용할 때는 대상자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상적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소식통을 전했습니다. 특히 군 핵심 간부 자녀들의 경우 법적 처벌보다 사상 교양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간부층을 중심으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광혁 공군사령관의 조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형 집행 직전에 감형됐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가 군과 당 간부층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내부 이탈을 막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같은 범죄라도 출신과 배경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무역 일꾼들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옌벤 지역을 자주 방문하며 중국 무역업체들과 물품 수입 상담과 계약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측이 수입을 희망하는 품목은 100여 종이 넘으며 특히 지방발전 20승 10 정책과 관련된 건설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루미늄 창호와 합판, 벽지, 실리콘 마감재 등 건설과 시설 개건에 필요한 자재 주문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 각 지역의 공장과 시설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 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북한 무역 일꾼들은 물품을 먼저 공급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은 코로나 시기 국경 봉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대금 미회수와 계약 불이행 사례를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중국 사업가들은 북한 내 사업권이나 현지 활동 보장과 같은 담보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 무역 일꾼들도 현장에서 계약을 결정하지 못하고 상부와 협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양국 간의 무역 접촉은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 거래 과정에서 쌓인 신용 문제와 결제 불안이 여전히 교역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인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AI 모델 자체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은 해당 모델의 보안 장치가 우회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등 외국 세력이 접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 엔스로픽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는 반도체와 장비 중심의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자체도 규제 대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강경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기업과 연구기관들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 AI 기술에 대한 의존 위험이 부각되면서 각국이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델과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이른바 AI 주권 경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는데 개점 첫날부터 100m가 넘는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올리브영은 현지 소비자들이 다양한 한국 화장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의 진출도 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K-뷰티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브랜드들은 일본의 대형 드럭스토어와 편집숍, 생활용품 매장 등에 잇따라 입점하며 유통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일본 세븐일레븐에서도 K-뷰티 전용 판매 코너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는 K-뷰티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12일과 13일 부산 아시아도 주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데뷔 13주년을 전 세계 팬들과 함께 기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틀 동안 모두 11만 명의 관객을 모았고 멤버들은 아미 여러분이 가장 큰 생일 선물이라며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부산 출신인 지민과 정국은 고향에서 공연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밝혔고 멤버들은 한국에서 공연한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연에서는 신곡과 대표 히트곡들이 이어졌고 수만 명의 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공연이 끝난 뒤에도 국내외 팬들의 부산 방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공식 굿즈 판매장과 전시 공간, 해운대에 조성된 BTS 테마 공간과 포토존 등을 찾으며 부산 곳곳에서 추억을 남겼는데요. 부산역과 주요 관광지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호텔과 상업시설 역시 특수를 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K-POP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영향력과 함께 공연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가 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 주별리그 F조 1차전에서 강호 네덜란드와 2-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두 차례나 리드를 허용했지만 후반 44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네덜란드는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일본의 끈질긴 수비와 집중력에 막혀 승리를 놓쳤습니다. 일본은 전반을 무실점으로 버틴 뒤 후반 선제골을 내줬지만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고 다시 역전을 허용한 뒤에도 경기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며 값진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결과로 일본은 한국과 호주, 카타르에 이어 아시아 국가들의 무패 행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체코를 2-1로 꺾었고 호주는 터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으며 카타르는 스위스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시아 국가들은 2승 2무를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오는 21일 튀니지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17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흐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어서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양과 진남포는 오후부터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9도, 안주와 진남포 18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9도, 진남포 28도, 안주 27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8도, 삭주 16도, 강계가 14도, 낮 최고 기온은 강계 26도, 신의주와 삭주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19도, 신계 18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신계 29도, 장현 2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고성과 평강은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원산과 고성 18도, 평강 17도, 낮 최고 기온은 평강 30도, 고성 24도, 원산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웅기와 성진 16도, 무산 10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성진 22도, 무산 19도, 웅기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7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끄신다는 것. 그래서 근심 걱정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큰 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 또 들으시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에 궁금하신 분들, 특별히 탈북 과정에 더 도움이 필요한 우리 북방의 동포 여러분들,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들 계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0: 을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며 응원의 메시지, 복음 통일을 위해 한줄 기도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1: Choose.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구지 위는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해요. 대신 농부가 짐을 달구지에 싣지 않고 자기 지게 직접 지고 걸어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외국인 여성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왜 짐을 달구지에 싣지 않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할 텐데요. 그러자 농부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답하죠. 소가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집에 가는 길까지 짐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내 짐은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이 여성은 오래도록 그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글을 남기죠. 경주에서 만난 농부 한 사람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이 여성의 이름은 펄벅이었는데요.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가였죠. 농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를 생각해서 짐을 진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한 외국인의 마음속에 한국 사람 전체의 얼굴로 그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먼저 삶으로 행동으로 읽힐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누구 곁에 어떻게 있는지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부터 3절까지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전심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같이 기억하며, 그 무엇도 뺏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과 함께 나의 생명 드리니 각각 한웅재 목사님과 안산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사역자 초로움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죠. 질서의 교훈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에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히라고 그랬어요. 이건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있으면 5천 명이 먹겠다고 난리 때리면 밟히는 사람도 있고 힘센 사람 먼저 묻어먹지 나약하고

0: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 차지도 안 갈 거예요. 근데 100명, 50명 다 싸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들이 나눠주라 그랬어. 질서를 무시하면 혼란밖에 없습니다. 100명씩, 50명씩. 용산에 할로윈 때 왜 사람이 밟혀 죽었습니까? 질서가 유지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질서를 무시하면 식량 배분하는데도 무산이 될 겁니다. 몇몇 사람 깔려 죽었을 겁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도 있었고 주먹 센 사람이 제일 많이 차지할 거고 약자에게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참 일본 가면 난 부러운 게 몇 가지 있는데 질서를 그렇게 잘 지켜요. 뒷골목에 차 세우는 사람 없어.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갖다 차 세워놓고 나만 편리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차가 있든 없든 그걸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 질서. 아침 출근 시간에 신호 대기에서 양보하는 것을 보고 자동차 문화, 주차 문화, 질서 문화, 양보하는 문화 참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질서 잘 지키라고 우리는 교통 순경도 있어요. 새치기 하지 마라. 어느 나라 가봐도 지금은 뭐 많이 줄었어요. 교통 순경하고 운전자하고 멱살 붙들고 싸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도 질서답게 하신 거예요. 빛이 있고 궁창과 물이 있고 땅과 바다가 있고 해와 달 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안식이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것은 질서가 있었죠. 우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인체에도 질서가 있어. 참 신기해요. 이거는 24시간 고동을 해야 돼. 이거 쉬면 우리 죽어. 근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참. 나는 90을 살아도 이거 쉬지 않고 계속 하는. 이 신기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에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질서를 지키고 있나 없나.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 앨범 가운데 테너 이동명 씨의 목소리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 1년, 2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진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이야기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남한 정착 이제 100일 차에 접어들고 계신 청진의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은 광명에서 또 터를 잡고 사랑하는 너무나 어여쁜 따님과 함께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할 텐데요. 이옥희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앞서서 나누기도 한 것처럼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에요.
0: 예.
1: 함경북도 청진이면은 꽤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0: 예.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방송으로 불어도 상상도 네. 못할 겁니다. 맨발로, 맨 얼굴로, 내 없이 하나의 우악인만

0: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분들 수없이 많았고, 정말 옷을 싸입자도
1: 네.
0: 그걸 싸입는 돈이면 그 하루 자식이 굶어야 하니까, 그 꽃잡이들이 죽는 사람을 내가 넘어떼야만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했고, 죽은 사람 옆에다 두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만 살았고, 그런 행편입니다.
1: 그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막 지나고 나서의 풍경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제 탈북을 하셨잖아요.
0: 내가 탈북할 때에도 고난의 행군이 기양될 때였습니다.
1: 네.
0: 역시 지금도 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뻔하고 뻔하게 그렇게 하고 이번이 오면서
1: 네.
0: 들어오는 분, 새로 들어오는 이번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겹고 정말 우리 들으면서도 우리도 눈물 흘렸습니다.
1: 언론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정말 하느님이 능력으로 어서 빨리 저 북한을 좀 건져줬으면,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지금 이곳에서 이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드시고 중국에서도 수년 동안 계셨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시간 전에
0: 예.
1: 북한에 있었을 때 고향의 모습이 기억이 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0: 99년도에 나왔습니다.
1: 몇 살 때쯤이셨죠?
0: 그때 29살, 30살 잡히는 해 1월 23일입니다.
1: 겨울에 나오셨어요.
0: 예.
1: 그러면 20여 년 전에 고향의 모습이, 선생님이 기억하는 고향 청진의 모습은 어떤 풍경이에요?
0: 지금의 내가 고향의 풍경은 그 사람들이 머리 꼭대기에 소래를 이고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능력대로 사탕이면 사탕, 고기면 고기, 쌀이면
1: 네.
0: 쌀을 머리 꼭대기에 이고 버스도 없고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그 장마당과 정진세에서 수남 장마당까지 걸자면 한 40분, 45분 정도 내 집에서부터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 붐비던 사람들, 동복도 못 입고 그걸 한 푼 벌어야만 그 자식을 살고 남편도 살아야 한다는 그 탈탈거림을, 그거밖에 나는 지금 상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1: 아무래도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에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고 장마당에서도 직접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정말 짙게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어서는 이곳에서 보시는 또 북한에 대한 소식들이 있으시잖아요.
0: 예.
1: 그리고 지금까지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도 그렇고 고향 땅을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떠올리시고 더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 지금 시점에 선생님이 바라보는 북한 땅은 어떤 곳인가요?
0: 암흑의 땅입니다. 암흑의 땅을 하고 암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이랑 말할 것인가. 우선 첫째, 돈 있는 놈만 살고 백성은 못 삽니다. 정말 못 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걸 내가 못 산다고 말로 못 삽니다. 어떻게 못 사는가 이걸 설명을 하자면 끝은 없지만,
1: 네.
0: 우선 첫째, 미천이 없고 하루 한 끼 사리가 고달픈데,
1: 네.
0: 그렇다고 또 조금 좀 중국하고 교제해서 살자면 잡아가고 가다였고,
1: 네.
0: 한국말을 조금 여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잘 산다고, 왜 우리는 이 한 민족인데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말하면 그 한마디에 정치범 교사에 가야 되고.
1: 맞아요.
0: 어쨌든 정말 거기서는 예, 헤어날래 헤어날 수 없습니다.
1: 북녘에서는 북한 당국이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이곳에서 그렇게 암흑의 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북한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향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계신 바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0: 예.
1: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0: 그저 모든 고난과 모든 영혼을 다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 여리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밥만 먹고 사는 그러한 것을 내려다보시고 어서 빨리 북한 땅에도 우리에게 남한 것 같이 나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능력과

0: 하나님의 힘으로 어서 빨리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1: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고향 땅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 이오키 자매님의 이 기도가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남과 북 곳곳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을 줄을 믿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쉬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남한정착 3개월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머자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겨우내 잘 보관이 안 되어 싹이 난 감자를 버리려다가 한 개씩 한 개씩 땅에 심어 보았더니 무성한 이파리와 함께 하얀 감자꽃이 피고 마침내 작은 알들이지만 제법 많은 감자를 이르게 수확도 하게 되었습니다. 생장점 부위를 살려 심고 물을 주며 기른 것이 잘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던져줍니다. 이 작은 식물 하나도 잘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시고 축복하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리야 생각하며 또 한번 미소를 짓습니다.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이렇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17일 수요일에 드리는 FABC 아침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동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해서 말씀했던 이 성도의 마지막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아,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자, 혈과 육이라는 건 우리의 자연 상태로서의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의 몸으로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죽고 노쇠하고 썩을 몸이죠. 근데 이 썩을 몸, 언젠가는 유한한 이 썩을 몸을 갖고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자, 썩는 육체는 썩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우리의 연약한 한계 있는 존재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51절에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자, 이제 성도의

부활의 비밀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는 건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럽니다. 자,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은 뭐냐? 마지막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러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소리가 나는 건 뭐냐? 왕의 행차를 말합니다. 왕이 오시면 이제 왕이 행차할 때도 우리나라에 태평소를 올리고 길을 비켜라 뭐 이러면서 갔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을 호령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올 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부활의 순서입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먼저 죽어서 그 영혼이 주님과 같이 있는 이들, 그들이 이제 다시 오겠죠, 같이. 그때 썩었던, 죽어 무덤에 있던 이들의 육체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썩은 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야,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해외의 한 과학자가 영국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개구리가 죽어가지고 이 죽은 개구리를 해부해서 개구리의 피부, 이 죽은 조직 피부를 다 죽은 세포거든요. 이걸 이렇게 이 배양액에 이렇게 넣었더니 이 세포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동안 늙어가지고 죽어서 손상된 이 피부가 완전히 다시 재생이 되면서 제3의 피부로, 이전과는 다른 제3의 피부로 살아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게 부활 때 이런 게 원리로 작동하는 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글을 썼습니다만 과학자들은 지나친 상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미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데 이게 어떤 새로운 여건과 환경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다른 제3의 피부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이전과 똑같은 게 아니라 변화가 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만으로도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가능해? 라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다 죽잖아요. 뼈는 그래도 오래 갑니다. 뼈가 오래 가요. 그게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 후련하게 이 죽었던 몸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우리의 DNA가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이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이 나중에 개발이 된다면 작은 이 땅에 살았던 흔적 하나로도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는 게 이 복잡한 공정을 거친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근데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주 원료가 뭐냐? 모래입니다. 모래.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 이 엔진 안에 내부의 이 격벽이나 이런 걸 만들 때도 주요 이 원료가 뭐냐? 모래예요. 어떻게 모래에서 그런 걸 만들, 모래에서 물론 추출을 합니다만, 저희 교회에도, 집사님 한 분이 바다에 모래를 채취해서 그걸로 이거를 만드는 분이 계세요. 반도체가 어떻게 모래에서 나왔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모래에서 주재료를 갖고 만들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손길로

우리의 이 땅에 살았던 이 흔적 하나로도 능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살라서 우리가 다시 일어난 몸으로 이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1차적인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4장 16절에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만들 때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몸이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끌어올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몸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가 되는데, 홀연히 변화된 이 몸은 이전의 몸과는 분명히 다른 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오셔서, 자,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 그때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그때 다시 살아나는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썩지 않는, 방부제를 넣은 것도 아닌데 전혀 상하지 않는 그 몸으로 완전히 살아나고, 그 다음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변화됩니다. 무엇으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죠. 자, 그때가 되면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건 뭐냐? 이제부터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순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때, 이 변화되게 하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표지죠. 그래서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장차 부활할 백성이라는 걸 인증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인치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쳤다는 게 뭡니까? 도장 찍어서 내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전에 책 같은 거 사면 이 책에 도장 찍지 않습니까? 인치면 이거 내 거다 찍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까지 살리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을 살기 위해 기쁨과 감사와 재와 싸워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오늘을 넘어서 영원에 이를 때,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러죠. 자, 다시 고린도 전서로 오셔서 15장인데 그 뒤로 가시면 고린도 후서가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잠깐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인치시는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으로 뭘 받았습니까? 인치. 하나님의 소유라고 꽝 도장을 찍어주는. 조금 더 뒤로 가서 4장 에베소서 30절도 똑같이 나옵니다. 313쪽 4장 3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라는 건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는 영화의 날까지 인치심, 성령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뭐냐? 인격적인 분입니다. 막 내가 죄를 짓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기쁘시게.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면은요. 15장. 자,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변화되는 이 부활의 역사가요. 51절 끝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어떻게 변합니까? 홀연히 다 변화된다. 홀연히 변화된다. 순식간에 확 변화된다는 거죠. 천천히. 어떻게 천천히 변화되느냐? 자, 단풍잎에 단풍이 들면 단풍이 언제 드는지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지나가다가 한 달쯤 지나고 보니까 아, 어머나! 벌써 변했네? 이게 뭐다? 홀연히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홀연히는 천천히 변하는데 우리가 모르다가 갑자기 보니까 아, 어머나! 벌써 이렇게 변했어? 벌써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어?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컸다 그러냐? 홀연히 컸다. 그래서 거기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홀연히를 천천히로 이해하죠. 근데 바로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순식간에 홀연히. 순식간에는 뭐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됩니까? 천천히 홀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순식간에는 순식간에고 홀연히는 홀연히 천천히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제대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홀연히는 순식간에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54절에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길 때가 온다는 거죠. 더 이상 죽지 않는. 여러분, 요즘에 이 전 세계에서 영생불사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거 별 소용 없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늘릴 뿐이지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제 완전히 무찔러야, 삼켜야 이 사망이 없어지는 거죠. 55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쏜다라는 건 독침으로 꽉 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이 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죄. 그러니까 56절에 이 독침을 갖는데 이 사망은 죄라는 독침을 갖고 있어요. 이 죄를 톡톡톡.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데 뭘 발휘하느냐? 율법. 율법은 뭐냐?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양심의 경종을 일으키는 거죠. 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 때문에 하면 안 돼. 그런데 내 속에서는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나쁜 거 아는데도 막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망 권세를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계시록 20장 14절,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맨 끝에 사망도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 마지막 사망은 심판받을 원수가 되고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하며
부활의

0: 몸으로 주 앞에 영원히 살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58절에 그러므로 이런 소망과 장래 유업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견실하다라는 건 영어 성경에 steadfast,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주 앞에서 결국은 내가 승리할 것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서고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게 나중에 우리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주 앞에 설 때 이 땅에 막 흔들려서 여기 휘청 저기 휘청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어디에 힘쓰는 사람들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 왜?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를 사랑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고 우리 성도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성령을 따라 죄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귀한 양식 오늘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날에 남아있는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을 확실히 예고하는 사도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것을 다시 들으니 우리 주님 오실 때 울려 퍼질 재림의 나팔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받을 수 있는 우리 정말 참으로 축복받은 성도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성도로서 이 약속만 꼭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의 고단한 삶조차도 설레임이라는 보자기로 덮고 기대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이 썩을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오늘도 성도의 하루를 기쁘게 살아낼 것을 다짐합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하루를 오늘도 건강하고 힘차게 우리 살기를 약속하십시다. 6월 17일 수요일에 함께한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샬롬.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더위를 잘 견디기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곤 했지요. 현대인들도 복날이니 하면서 따뜻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보양식을 여름에 챙겨 먹기도 하는데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육의 건강관리도 잘하시고요. 영예양식인 말씀도 열심히 들어서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 나누지요. 찬송가 473장, 새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함께합니다.

성도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영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가지 않으면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 세상과 인간의 기원, 또 운명, 구원 등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이지요. 자동차를 만들 때 운행 매뉴얼을 함께 만들어서 그것을 읽고 그대로 운행할 때 자동차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지켜야 하고 알아야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셨고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삶에 대한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우주에 대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는 쓸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성령의 인도로 깨닫게 되고 목회자들의 해석과 설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많이 읽고 묵상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9장, 새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두 곡의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258장, 새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아픔을 잘 모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가시에 찔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찔린 당사자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가시와 같아서 남들은 잘 모르지만 당하는 본인은 많이 아픕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런데요, 그 가시가 오히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깊은 기도고 간절한 기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시가 주는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비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주나라의 무왕이 개국공신 강태공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째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나뉜단 말이오? 강태공은 가난한 사람은 다음에 여덟 가지 도둑을 무찌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첫째, 익은 곡식을 제때 수확하지 않는 것. 둘째,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제대로 쌓지 않는 것. 셋째, 쓸데없이 등불을 켜놓고 자는 것. 넷째, 게을러서 경작하지 않는 것. 다섯째, 힘써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 여섯째, 교활하고 해로운 일을 행하는 것. 일곱째, 낮에 잠을 자고 아침에야 일어나는 것. 여덟째, 술을 탐하고 색욕을 즐기는 것. 성경은

전도를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망치면 한 해의 양식을 망칩니다. 그러나 전도의 농사를 망치면 한 영혼의 평생을 망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 농사는 절대 망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명입니다. 가장 귀한 곡식인 영혼 구원을 손놓지 않도록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드는 나쁜 도둑들을 쫓아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 영혼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거둔 영적 열매가 풍성한지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남궁연 씨의 대금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는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용기를 내야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는 날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큰 일도 사소한 것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막상 선택의 기로에 서면 망설이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 화평을 만드는 선택,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선택,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다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주님을 멀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만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승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빛의 역할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편한 습관을 따라 행동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욕구대로 행동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더 의식하고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겠습니다. 애쓰지 않으면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게 되고 그러다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며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요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할 말을 말씀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할 말을 말씀해서 찾으려면 첫째, 사람의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자와 소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허니문 기간에는 서로 너무 좋으니 문제가 없었지요. 사자가 소를 생각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뜯어서 가져다 주자 소는 싫어도 아이 맛있어 하고 기쁘게 받아줍니다. 소도 사자를 위해 정성껏 풀을 뜯어서 먹으라고 주니 사자는 좋아 좋아 하면서 먹는 시늉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가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병들어갔지요. 받아주다 지치고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서로 싸울 일밖에 없죠. 물고 뜯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는 결국 헤어집니다. 그러고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도 차려줬어. 할 만큼 했어. 이러는 거예요. 잘해준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100% 자기 중심적이라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들이대며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지금 요압이 딱 그렇습니다. 1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다고 해요. 요압의 관심사는 오직 왕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나에 쏠려 있습니다. 요압 정도의 위치라면 왕과 나라의 구원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데 그는 항상 오직 왕의 마음만 살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모르고

요압 자신도 몰라요. 왕을 위하는 일이니 구원을 위한 일이며 옳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정작 구원에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2절에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라.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과 상황을 조정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능한 요압이에요. 이는 다윗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다는 교만입니다. 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다윗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눈치가 백단이에요. 다윗의 약점과 슬픔 그리고 연약함을 잘 파고들어 그를 조종하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과는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연약하고 힘들 때 어떤 말이 들리나요? 사람의 말과 위로의 마음이 움직이나요? 정확히 문제를 지적하며 회개하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나요? 할 말을 말씀에서 찾으려면 둘째, 감정에 호소하는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4절에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라고 해요. 다윗의 간절함을 눈치챈 요압은 압살롬의 복귀를 은밀히 추진해요. 드고아에 살던 한 여인을 불러내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며 다윗 왕을 설득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충성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요압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기에 잘못된 중재를 하는 거예요. 6절에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고 해요. 여인은 상복을 입고 다윗 왕을 찾아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꾸며내 말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동정을 구합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감정에 호소한 거예요. 여인이 뭐라고 하나요? 자신의 두 아들이 다투다가 한 아들이 죽었는데 이를 알게 된 이웃들이 그 남은 아들마저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명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고 약속합니다. 내일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여인의 남은 아들을 향한 복수를 금하도록 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니 다윗의 모든 시야가 막힙니다. 특히나 감정적으로 연약한 자녀 문제의 틈을 파고드니 바로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감정적으로 끌려 불신교제를 하고서 나 아니면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동정심으로 불신결혼까지 감행합니다. 불륜을 행하고도 상대방이 교회에 온다고 하면 그 불륜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감정에 호소하는 상대방의 말을 분별하지 못해 잘못 판단한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묻고 듣는 시간을 가지나요? 친구의 마음을 떠보려다 그것이 친구를 속이는 것임을 알고 그러지 않기로 적용했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한 친구를 통해 다른 친구의 속마음을 알아보려 했어요. 믿을 만한 친구를 통해 이런저런 말을 전하게 하려고 계획했죠.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엄마에게 말씀드리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니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고민하다가 엄마 말씀대로 순종하고서 곰곰이 묵상해보다가 3절의 요압처럼 친구의 마음을 떠보려 한 제 모습이 보여 회개가 되었어요. 작은 일처럼 보여도 정직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멈추라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의 적용은 친구를 속이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래요입니다. 밥 먹기 싫은 마음을 엄마가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엄마의 마음도 알게 되었다는 7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밥을 먹기 싫어서 가만히 있다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매일 밥 때문에 혼나니까 엄마가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 속상하고 억울했지요. 그런데 3절에서 요압은 다윗 왕의 슬픈 마음을 알아채고 자기 생각대로 위로하려고 해요. 제가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시는 엄마의 마음을 몰라 속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과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되어 감사해요. 저의 적용은 속상할 때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입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했지만 요압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4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0: 요압은 다윗 왕을 도와주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 자기 생각대로 거짓말하며 도와주려고 했대요. 저도 친구가 장난감을 조립하지 못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줄도 모르면서 내가 잘해라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도와주고 싶을 때 아는 만큼만 도와주고 모르는 건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하자라고 말할게요. 저의 적용은 도와주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입니다. 오늘 요압은 다윗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드고아 여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며 그 감정을 파고들어 마음을 조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정은 아무리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도리어 상대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들리는 사람의 말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잘 분별해야 해요.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큐티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묻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제 욕심을 들이대며 상대를 죽이고 감정에 이끌려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많은 저희입니다.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요압처럼 교묘하게 위로하는 인간의 말에 더 솔깃해지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내 연약한 부분의 틈새를 파고드는 거짓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정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든 관계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저희에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왕 노릇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에 124번,

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이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믿는 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비로소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이곳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 후에 따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언제 일어나느냐? 회심의 때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중생, 거듭남, 그 순간에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죠.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사역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죠.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건 또 무슨 관계인지 오늘 본문과 또 성경 여러 곳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성령론을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 성령님은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중생부터 중생, 칭의, 성화, 영화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전 과정이죠. 구원의 전 과정에 개입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님은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구원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이게 성화죠. 이걸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성경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라는 표현도 잘 안 씁니다.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기자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에서는 이 성령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전 과정에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성령님은 기적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뭐냐? 구원의 전 과정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게 성령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별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14절로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은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직 사마리아 땅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들을 위해서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 세례가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단순하게 보면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이 두 세례는 별개의 세례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은 교회가 출발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와 유다는 아주 역사적인 깊은 사연이 있는 관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깊은 반목과 갈등, 그 골이 아주 깊었습니다. 나라도 오랫동안 서로 다른 나라였어요. 남쪽은 유대 나라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였고 이 나라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교회의 사도들과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교회마저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영원히 다른 교회,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이 될 위험 요소가 다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느냐? 정통성을 가진 사도들을 예루살렘에서 오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그때 안수할 때 오순절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사건은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다. 같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고 같은 성령 안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다. 이걸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역사하신 거예요. 왜 사도행전만 이런 예외가 나오느냐? 사도행전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방까지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똑같이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똑같이 이방 땅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특별한 순간마다 그 변곡점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복음의 정통성을 가진 사도들을 이용하셔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이방 땅이나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런 복음 같은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다. 이걸 친히 말씀을 통해 인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사도행전의 사건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바울서신을 봐야 돼요. 바울서신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에 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고 다 그다음에 뭐예요? 한 성령으로.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두가 하나다는 모두가 하나라는 통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특별한 어떤 신자들이 특별한 영적을 체험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듭날 때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물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공회 앞에 드러내는 것이 물세례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 회심,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는 이제부터 뭘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원문 고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뜨겁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경험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할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이 현상의 차이가 있어요. 나타나는 모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이 계심을 뭐 아는 둥 모르는 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밤에 만납니다. 니고데모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로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성령 세례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성령의 영향력을 느끼며 사는 삶이라고 설명하십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게 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성령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이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왜 생기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여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 차이가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은 내 안에서 내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뭐냐?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삽니다. 계속 내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혈기부립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자꾸 옛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옛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갑자기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물에 물탄 술에 술탄 이런 삶을 살래?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너 언제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답게 살래? 이런 마음을 계속 도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죠? 나타나심이에요. 계속 자극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느냐? 계속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계속 나를 근심시키면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니?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심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딱 정리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님은 이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행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을 향해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올라옵니까? 옛버릇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 무당 출신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사가지고 사마리아에서 계속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게 나타나심이죠. 여러분, 이 시몬을 영어 이름이 사이먼이잖아요. 시몬, 사이먼. 사이머니라고 하면 성직 매매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돈을 주고 이 영향력을 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꼭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것만 사이머니가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을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어떤 영향력 행사의 수단으로 취하려고 하는 모든 짓은 사이머니예요.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사서 예전처럼 사마리아에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몬을 향해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회개해라.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했더니 마술사 시몬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 과정이 뭐죠? 성령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능력의 삶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날 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방식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식이 내 뜻보다, 내 방식보다 옳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진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원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의 길, 이 영원한 길 함께 손붙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친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숨겨진 잠재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 권능을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꺾을 때, 주의 뜻에 부복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게 기도 아닙니까?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온전히 들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내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미래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거 듣겠나 싶은 이 복음을 예수 이름으로 전하기 시작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이게 뭡니까? 사역이 끝난 후, 이 말 아닙니까? 모든 교회 사역이 끝난 후, 이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뭡니까?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말이죠. 그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방언입니까? 신유입니까? 예언을 하는 것입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가 아닙니다. 구원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복음, 구원, 믿음, 교회, 가정, 일터, 인간관계, 사업, 재정관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일 세상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주의 긍휼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들려주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어진 것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예수 보혈로 내가 하나님 자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존재로 힘있게 이 세상 지지 말고 밀리지 말고 쫄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린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제 행동의 변화를 계속 일으키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기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내 것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 다 회개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화평을 추구하고 인내로 주님을 닮아가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 이 성령 충만의 삶,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내는 이 성령 충만의 삶, 이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2-1171번, 052-242-1171번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6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 세워진 의정자들에게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내려주옵시고 주님의 종된 모든 백성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를 지키며 장을 익혀내고 김치를 살려내던 그 장독들 말이에요. 숨을 쉬며 음식을 보존하는 이 신비로운 그릇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옹기라고 부르죠. 옹기 뒤에는 평생을 흙과 불과 싸우며 살아온 옹기장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의 옹기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거친 흙이 숨쉬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옹기장의 하루는 남들이 모두 잠든 첫 새벽을 깨우게 되고요. 땅속 깊은 곳에서 흙을 가져와서 물에 거르고 몇 날 며칠을 삭히고 온몸으로 밟고 하룻밤을 꼬박 재워야만 비로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흙이 부드러운 점토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정교한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물레 위에 흙을 올리고 방망이로 때리며 모양을 잡아가고, 옹기장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모양이 또 터질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망가질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결코 이 진흙을 버리지 않는데요. 대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진흙이 내 손에 있는 한 실패는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다. 모양이 터지면 다시 뭉쳐서 더 좋은 그릇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은 사흘 밤낮을 피운 불, 또 중불로 달랜 후에 마침내 1200도씨가 넘는 창불에 밀어넣는다고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숨쉬는 옹기가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요, 실패한 인생을 다시 빚어주시는 옹기장이 같은 주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 백성의 타락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물레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인생도 진흙 같은 인생이죠. 하지만 옹기장이 손에 붙들린 그 인생이기에 때로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작품의 인생이고요.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쓰임받는 인생 가운데 오늘 복된 수요일 귀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아침에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부드러운 진흙 같은 사람을 찾고 있지 않으실까요? 그런 부드러운 점토 같은 말랑말랑한 그런 마음들이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우리 토기장이신, 옹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만드시는 대로 부드러운 점토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위대한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거칠었던 우리 인생은 마침내 가장 귀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오늘 여러분 좀 빚어져 가고 계시죠? 참, 이렇게 그게 주님과 나만 하는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만 하는 그 빚어져 가는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간증일 거고요. 또 그 간증을 남에게 할 수도 있고 나만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그 느낄 수 있다는 것. 오늘 극동방송 이 찬양과 함께 또 이 방송과 함께 꼭 한번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이 옹기장이에 대한 이 오프닝을 공유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6024님께서 아들 정우의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은 운동선수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글쎄 오늘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어제 밤늦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다 엄마에게 보내왔대요. 얼마나 참 귀한지. 예? 야, 이렇게 아들이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를 엄마와 나누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라고 자랑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자랑거리가 됩니다. 좋습니다. 너무 귀하고요. 우리 정우 형제 오늘 또 시합 잘 임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이렇게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 자, 오늘은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에서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리 김세호님, 아이디 주윤발, 여성 서로 사랑하라, 정덕희, 이미와 주승철, 그리고 오세호님. 시장님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네. 시장님은 아니시겠죠? 네. 김정라님, 윤경자님, 또 우리 전지혜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로 함께 하시는데요. 자,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고요. 링크가 갑니다. 꾹 누르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댓글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댓글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꺼내셔서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잖아요. 좋은만 검색해도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실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기대가 되고요. 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한 간증이 생기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정난 권사님 오프닝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단하십니다. 10명 이상에게 공유하시는 분들을 저는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같이 하고요. 오늘 귀한 분들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오늘 축복의 찬양과 함께 더 사랑하는 사람들,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수요일의 시간입니다. 우리 수현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좋은 아침입니다. 네.
0: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1: 네,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0: 괜찮습니까?
1: 아, 그럼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괜찮습니다.
0: 네. 네. 아, 아니 좀 뭐 속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괜찮습니까?
1: 아니, 네. 그거 비밀인데 속사정을.
0: 아,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네.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뭐 너무 좋고요.
1: 네.
0: 은혜가 넘치고요.
1: 맞습니다.
0: 아니 우리 저 그 저희가
1: 네.
0: 오늘 이 수요일에
1: 네.
0: 뭐 다른 데도 기대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좀 더 기대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이분들을

0: 실제로 만나볼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저는 오늘 진짜 기분 좋게 아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스튜디오로 향했거든요.
1: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만나볼 이 분들을 네. 제가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냥 목소리만 듣기에는 진짜 이건 오늘 영상을 꼭 한번
0: 맞아요.
1: 같이 보셔야 된다.
0: 맞습니다.
1: 왜냐하면 또 여러분에게 그 콘서트 실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0: 네.
1: 이렇게 얘기하면 또 들어오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조숙경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박지혜님도 그리고 이사야리님, 박기성님, 싱407님. 조재희 권사님, 이현아님, 김동률님도 이렇게 잘 들어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댓글도 남길 수가 있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0: 네, 저희가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보내시면 되냐?
1: 예.
0: 보라라고 보라.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좋아요.
0: 샵 1069번으로 보라 보내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서 찾아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1: 그렇죠. 댓글을 남기시려면 이렇게 네.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서 들어오셔야
0: 맞습니다.
1: 아마 남겨지실 거예요.
0: 네.
1: 최화정님께서 지금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구름이 낀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산책하면서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대요.
0: 우와, 이야, 행복한 시간이시겠는데요. 엄청?
1: 구름도 보고
0: 네.
1: 하늘도 보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보고
0: 이야, 맞습니다.
1: 아이디 레나트님
0: 네.
1: 이게 무슨 뜻일까요?
0: 레나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겨주셨고요.
1: 좋습니다.
0: 네.
1: 자, 저는요 추첨을 통해서 오늘 통닭 상품권을 보낼 텐데요.
0: 어머, 통닭
1: 예, 이렇게 네. 우리 최화정님 구름이 낀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이 시간은 좀 댓글 참여자에게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0: 네.
1: 최화정님께 메모해 놓겠습니다.
0: 최화정님.
1: 최화정님. 우리 수현 PD님도 한 분 좀 선정해 주세요.
0: 네. 저는 재은님. 재은님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예.
0: 아이디 재은님께 통닭 드리는 건가요?
1: 그럼요. 통닭 삼고 메모하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월드컵 시즌이니까 또 통닭 필요하거든요.
1: 될 수 있다.
0: 네.
1: 여러분 요거 드시면 됩니다.
0: 그럼요.
1: 아이디 재은님.
0: 네.
1: 저도 들어왔어요. 라고
0: 반갑습니다.
1: 잘 들어오셨어요.
0: 잘 들어오셨어요.
1: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0: 않습니다. 않습니다.
1: 좋아요.
0: 네.
1: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수현 PD님
0: 네.
1: 오늘 모셔볼 분들 어떻게 좀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0: 아, 이분들 정말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1: 예.
0: 정말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1: 그렇죠.
0: 전 세대를 아우르는 찬양사역 팀이라고 또 표현을 해야 될까요?
1: 힌트를 드린다면
0: 네.
1: 조금 전에 영상 찬양이 나갔잖아요.
0: 맞아요.
1: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송.
0: 네. 맞습니다.
1: 여호와는 너에게
0: 복을 주시.
1: 저는 송기장.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네. 오늘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아마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들을 때 이분들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0: 맞습니다.
1: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옹기장의 찬양 선교단 옹기장의 선교단의 김남웅 총무님과 손선아 사모님 보이는 라디오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이 시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극동방송 할렐루야.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금부터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옹기장에서 테너를 맡고 있는 또 총무를 맡고 있는 김남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색재기 피아노 그리고 또 극동방송을 또 사랑하는 피아노 손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 이렇게 귀한 분들을 오늘 또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에서 만나뵙게 되니까 옹기장이 멤버가 정말 많으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는 이제 전체 멤버를 좀 이렇게 해놨는데
0: 네.
1: 그런데 참 수현 PD님.
0: 네.
1: 우리 기독교인 중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이라면
0: 맞습니다.
1: 이 옹기장이를 모르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0: 그럼요. 이분들의 찬양을 들어보지 않은 분이 있을까 싶어요.
1: 한 곡 불러보세요.
0: 네. 영원히 찬양 드리세.
1: 뭔가 슬픈데. 네, 영원히 찬양 드리세. 아, 네. 그러니까 트로트처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오늘 제가 모신 이유가 지난 5월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0: 네.
1: 옹기장이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를 진행하셨어요.
0: 벌써 40주년이요.
1: 예, 저희가 뭐 콘서트

0: 10년은 이제 다 지났으니까 못해 드리는데 그런데 아니 그래도
1: 네, 그러니까
0: 우리 40주년을 뭔가 바라보고 기념하는 네. 이 소식들 저는 좀 한번 이렇게 보셔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1: 맞습니다.
0: 그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총무님.
2: 그날의 분위기도 뜨거웠고 예. 예매 저희가 예매원 사이트를 오픈하고 나서 40분 만에 1,500석이 매진됐거든요.
1: 와.
2: 아, 얼마나 옹기장이랑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기다렸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대기자가 또 1,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뜨거운 응원을 받으면서 준비할 수 있었고 저희가 올해가 39주년이고 그렇죠? 내년이 40주년인데 예. 그래서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로 이름을 네이밍을 했었고 예. 많은 성도들과 함께 정말 춤추며 또 때로는 들으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옹기장에 여러 멤버가 있지만 그 멤버 가운데 뭐 단장님도 있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김남웅 총무님과 우리 손선아 사모님 한 분도 반주도 하시고 아까 테너라고 하셨죠?
1: 테너. 맞아.
2: 이야. 중간에 네, 테너를 맡고 있습니다.
1: 중간에 멘트 해주셨던
0: 그분이셨나?
1: 맞죠? 아닌가요?
2: 원래
1: 멘트 중간에
0: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 멘트를 하셨던 분은
2: 네, 제가 그때 극동에서 이제 인도했었습니다.
0: 좋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보신 영상은 우리 극동 방송 이제 중앙사의 극동 아톨이 있는데
1: 네.
0: 그 아톨에서 있었던 콘서트 우리 극동 방송과 함께했던 그 콘서트 실황을 저희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거고요. 오늘요 여러분 옹기장의 찬양은 정말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연패님 그렇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셨는데
0: 예.
1: 이제 세대를 넘어서 제가 너무 지금 좋아하고 있으니까 아마 제 아이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0: 네. 바로 그건데요.
1: 네.
0: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지금 여러분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번 40주년 콘서트를 하셨던 그 영상들을 찬양을 이 시간 함께 저희가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먼저 찬양을 한 곡 이 시간 힘있게 저희가 한번 불러볼 텐데요.
1: 좋습니다.
0: 첫 곡을 제가 좀 바꿨어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했죠. 오늘.
1: 명곡이죠.
0: 아니, 저기.
1: 너무 좋죠.
0: 사모님, 이 찬양이 지금 요즘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다고요?
1: 맞아.
3: 맞아요. 이 곡이 편곡이나 싱어들이나 또 제일 한 거는 인도자님이 엄청나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 곡이 회자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3: 그래서 네, 이번 콘서트 때도 이것을 실황으로 했습니다.
0: 이야, 와, 좋아요.
1: 기대됩니다.
0: 우리 김은혜님, 이야, 네. 아니, 이분들이 그러면은 39년이 됐으면 나이가 어떻게 동안이 이제, 얼굴인데
1: 네, 그 멤버가 기수가 있어요. 기수가.
0: 그렇죠. 기수가 있겠죠. 네. 기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 우리 이행숙님 하늘소리님 잘 들어오셨고요. 은숙님 출근길 항상 오프닝에서 뒤늦게 들어왔는데 오늘 잘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1: 반갑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한 번 더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네. 들어올 수 있을까요? 선생님?
1: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0: 지금 옹기장이의 40주년이 아니고 올해가 39년 네. 됐는데
1: 카운트다운.
0: 40주년을 카운트다운하는 콘서트. 네. 그날 정말 다 매진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아주 열망하며 찬양했던 그 현장으로 5초 뒤에 영상 찬양과 음성 찬양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5, 4, 3, 2, 1.
4: 자, 우리 차에서 끝치면서

0: 2006년 라이브 워십에서 있었던 그 귀한 찬양의 무대를 40주년을 기념하며 39전을 맞아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에서 했던 그 실황을
1: 맞습니다.
0: 여러분에게 지금 영상 찬양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1: 네.
0: 박수 한번 칠까요?
1: 이야, 진짜 몸을 가만히 놔두질 못했어요.
0: 아니 아까 그 총무님 뒤에 서 계시네요.
1: 그러네요.
0: 같이 뜨겁게 찬양을 맞아. 춤추시는데 와. 네,
1: 지금 댓글창도 난리가 났습니다.
0: 예.
1: 정미경님께서 아 구역예배 가야 하는데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자리를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와.
0: 여러분 지금요 보이는 라디오를 들어오시면 이 영상창을 함께 보시면 40주년 콘서트를 이제 39주년이죠 이제 기념 콘서트를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또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도 은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1: 맞습니다.
0: 지금 아이디 김상근님 출근길 운전 중 엉덩이가 막 그냥 춤이 막 나옵니다. 들썩 들썩 진선님
1: 운전 중에요?
0: 운전 중에 저도 옹기장의 팬인데요. 이야 이렇게 찬양하니 또 영상으로 보게 되니

0: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라고 네. 하셨고요.
1: 그리고 지금 추억에 젖어 계시는 분들 너무 예. 많이 계세요.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창단 만들어서 옹기종이 찬양했었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0: 그리고요, 지금 네. 저는 가장 감동이 아이디, 저기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요.
1: 어, 뭔가요?
0: 40주년, 내년이 40주년이잖아요.
1: 네, 네.
0: 내년 콘서트는 월드컵 경기장으로 결정.
1: 어, 결정해 주셨네요. 네.
0: 야. 좋습니다. 참, 아니 지금 좋네. 그 찬양인도 하셨던 분이 야
1: 단장님이신가요? 그
0: 누구셔요?
1: 찬양인도 하신 분이
2: 7기의 이혜웅 테너고 아. 찬양 인도자로 또 공개장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0: 야 7기의 인도자님이시군요.
1: 야, 에너지가 엄청나시더라고요. 네.
0: 야
2: 엄청 감당할 수 없는. 네.
1: 그리고 저는 사모님의 그, 네. 그 현란한 손짓도. 저는 또 그 라틴 좋아하거든요. 라틴.
2: 야. 네. 아니요. 아, 네. 이 곡이 라틴으로 편곡이 되어 있어서 네. 요즘 세대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 맞아요. 바게트님께서 세상에는 BTS, 기독교계는 옹기장이가 있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0: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저희가 한 찬양 한 곡을 더 여러분과 네. 함께 나눌 텐데요.
1: 좋습니다.
0: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럼 네. 링크가 가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유튜브 상에서 함께 하시면 되고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도 우리 손선아 사모님, 우리 김남훈 총무님도 참 이 사역들을 감당을 정말 오랫동안 또 하셨을 텐데 좀 이 사역하시면서 좀 하나님 주셨던 그 감동들 뭐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김남훈 총무님 한번 먼저 나누신다면요.
2: 옹기장이는 어쨌든 노래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0: 예.
2: 또 때로는 그 멜로디에 음악에 집중이 될 때가 있어요. 또
1: 맞아요.
2: 혼자 솔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모니를 맞춰 화합을 해야 되는 그런 음악을 내놓아야 되니까 내어야 되니까 그때로는 그런 이제 음악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사용하신다는 걸 느꼈던 것은 금전에 우리 나눴던 온 땅의 주를 찬양
0: 예.
2: 이 찬양을 나누는데 한번 이제 마지막 앵콜송으로 찬양을 나눴는데 그 교회 어떤 방문했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던 친구였어요.
0: 예.
2: 근데 이 찬양을 나누면서 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나도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문화를 그 집회 순간에서도 느꼈었고
0: 예.
2: 또 이후에 많은 집회들 속에서도 찬양 속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위로하시고 또 구원을 또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0: 와. 할렐루야. 그래요. 참 한 영혼이 찬양 속에 변화되는 것들을 네. 보실 텐데 우리 손선아 사모님은 좀 인상 깊었던 마음 있다면요?
3: 저는 한 10년 전에 일본에 같이 갔었거든요. 사역하러
0: 네.
3: 그 피아노랑 이제 손마키 피아노랑 바이브 같이 갔었는데 일본 분들이 언어랑 이런 것들이 다 달라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으로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일본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너무 뜻깊은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2: 일본에서는 다 일본어로 노래합니다.
1: 아,
0: 일본어로 다. 와. 아니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렇게 그 교회 집회 현장을 이렇게 다니시는데. 옹기장이를 이렇게 그 초청하고 싶다 하시는 교회들도 뭐 전국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2: 전국에 전 세계에 있어요.
0: 전 세계. 전 세계.
2: 네, 옹기장이 홈페이지로 문의해 주시면 또 뭐 제 이미 전화번호도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1: 네. 네.
2: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시고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을 드립니다.
1: 오. 예.
0: 아 근데 또 궁금한 거는요. 이렇게 옹기장이가 지금 이제 40여 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아름다운 영혼의 화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란 것도 좀 궁금해. 이게 화음이니까.
1: 팀워크 필요하잖아요.
0: 그 좀 유지하는 비결이라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총무님?
2: 어쩌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저희가 음악적으로 그런 하모니가 주는

0: 그런 쾌감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들을 집회에서 또 일본에서 미국에서 찬양했을 때 함께 나눴을 때 그분들의 은혜를 그런 또 사랑을 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을 때 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것도 느꼈을 때더 많이 더 열심히 연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사당 사무실에서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야, 그 연습이 내가 볼땐 예배지. 그
2: 그쵸.
1: 연습이 그냥
2: 아,
1: 연습이 아니라
2: 맞습니다.
1: 거기서 아마 결정이 날것 같아요.
2: 네, 그럼요. 이
1: 우리의
2: 찬양
1: 찬양이.
2: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1: 그러니까.
2: 표현을 하잖아요. 찬양하는 중에 그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1: 이게 이 화음과 또 우리 손선한 사모님도 그렇고 이 연주와 이 모든 마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로 나아가는데 우리 손선한 사모님은 또 극동방송 사역도 많이 봉사해 주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사모님?
3: 맞아요. 저 위드힘에서 오랫동안 건반 지냈습니다.
2: 예. 맞아요. 위드힘에서 건반을, 네.
1: 우리 위드힘에 또 우리 최고의 또 찬양 인도자가
2: 아,
1: 있습니다.
2: 그럼요.
1: 우리 남현용 울산 지사장님이 계시는데
2: 네.
1: 엄청나죠.
2: 아, 엄청나죠.
1: 엄청나죠.
2: 엄청나죠.
1: 엄청나죠.
2: 네.
1: 자, 좋고요.
2: 네.
1: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 마지막 나누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보이는 라디오에서 영상 찬양으로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에서 있었던 실황. 그 영상을 한번더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 네.
1: 자,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3: 옴 기장에게 40년 동안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2: 와,
1: 하나님께서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총무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기도 제목 있다면.
0: 우리 사모님 또 목사님과 함께 부탁 중에 계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도 제목은
1: 예.
0: 공기장이가 이제 어제 일본에서 들어와서 2주 사역을 마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LA로 가게 되고
1: 예.
0: 그다음에 우리 원전 폐의 지역인 후쿠시마에서 위문 예 시간을 갖게 되고
1: 예.
0: 그다음에 아오모리 나가노 일본 투어가 12월까지 계속 되게 되는데요. 물론
1: 예.
0: 국내 사역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단원들이 강건하게 이 걸음을 주님과 함께 잘 걸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 단장님 이름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단장님.
0: 단장님은 정태성 단장님이십니다.
1: 정태성
2: 정태성
1: 단장님.
2: 단장님.
1: 이분도
0: 오늘
1: 엄청
0: 함께하고 싶으셨는데
1: 예.
0: 배탈이 나서
2: 아 저런
1: 자,
2: 네.
1: 오늘요. 이 귀한 옹기장의 선교단 참 이분들이 찬양 그 화음이 우리 귀로만 좋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듣기에도 참 함께 이 화음을 실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자, 지금부터 그 영상 찬양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마음 느끼실 거고 찬송가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다 아실 거예요.
2: 네.
1: 우리가 옴기장의 멤버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힘있게 찬양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 옴기장이 선교단의 김남웅 총무님, 손선아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수현 PD님,
2: 네.
1: 자, 오늘 저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1: 짧게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2: 너무 찬양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아마 아침 시간에 이렇게 힘있게 에너지를 얻어가는 시간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1: 좋습니다.
2: 또,
1: 맞아요.
2: 네, 하셨을 것 같습니다.
1: 여러분,
2: 네.
1: 오늘요, 우리 찬양해 봐요. 자,
2: 좋습니다.
1: 여러분도 이제 화음 준비되셨죠? 그냥
2: 화음이요?
1: 여러분,
2: 네.
1: 그냥 원음만 내시면
2: 그럼.
1: 돼요. 자꾸 뭐 화음 들어가지 마시고.
2: 네.
1: 원, 아셨죠? 우리는 그
2: 욕심내지
1: 소프라노,
2: 말고, 네.
1: 그 소프라노 원음만 내면 됩니다.
2: 원음만, 네.
1: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옹기장이의 찬양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함께 보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49분까지가 정규방송이고, 49분 이후에는, 또 이렇게 이후에는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 네.
1: 지금 5초 뒤에 듣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김수현이었습니다.
1: 오늘 또 우리 기술의 우리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얼마 전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몇 가정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골 마을에 사시는 분들.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가정이 몇 해 전에 저희 이제 가족을 그분 집에 이제 초대해 주셨어요. 또 시골집 가면은 대부분의 이제 강아지도 있잖아요. 개들도 키우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때만 해도 막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물론 아파트에서도 뭐 강아지를 키우고 뭐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지만 완전히 시골 마을에서 그 개들 데리고 나가서 막 뛰어놀고 하니까 너무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우리가 가게 된 그 집에는 자녀들이 둘 있으셨는데 근데 둘 다 그때 이제 대학을 가고 집에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다 이제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사님 네 분, 두 분만 계신 거죠. 그때 이제 이게 한 3, 4년 전 일이거든요. 우리 막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 집에 이제 여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 그 집사님이 참 외로우시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이랑 뭐 얘가 어리기도 하고 좀 맞장 붙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랬어요. 아, 그래, 집사님. 외로우시겠지? 아빠가 그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 목사지? 그렇다고. 그러니,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저를 뭐 이렇게 학교에 예를 들자면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얘기해서 아이를 하나만 더 낳으라고 말씀드려. 이러는 것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는 물론 이제 어리죠.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래서 야, 예진아. 아이를 낳는 게 그렇게 막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면 아빠 입양하든 뭐 뭐를 하든 하여튼 아이를 하나 더 하나만 더 갖다 놓으면 얘는 강아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더 갖다 놓으면 내가 학교 그만두고 매일마다 그 집에 가서 아기를 봐주겠다고 그래. 이러는 것 있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얘는 어쩌면 그 집사님의 외로움에 더 관심이 있거나 뭐 아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집에 가가지고 날마다 그 강아지랑 더 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그걸 연구한 끝에 이제 그 아이가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쑥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말을, 그 스토리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어떤 시대라고 하죠? 뭐 정보화 시대라고도 하지만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죠. 네트워크라는 건 뭐죠? 서로에게 이렇게 예전보다는 적어도 이렇게 잘 네트워킹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 페북을 통해서든 뭐 트위터를 통해서든 뭐 카카오톡이니 뭐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어떤 삶을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왜 점점 더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물은 어떻게 보면 곧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가 또 교회가 뭐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뭐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웃음도 회복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0: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그 같이 눈물을 누군가의 옆에서 곁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너무너무 짧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로마서 12장에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뭐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픈 소리만 있는 것도 아니죠. 둘 다 있어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하루 사이에 막 그 일들이 슬픈 일, 기쁜 일을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도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그것이 그리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엄청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도 그건 마찬가지일 테고요. 또 우리 안에 어쩌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나눠주실 때 그 때로는 뭐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그 비통함을 나눠주실 때 그 비통함 속에 그 이야기 속에 제가 들어가서 어쩌면 새로운 메시지를, 새로운 희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커다란 흐름과 그 이야기 속에 제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함께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좌초될 우려도 없고 거센 폭풍을 만날 그런 걱정도 없죠. 하지만 배는 항구에 있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항구를 떠나서 넓은 바다를 향해서 항해할 때 비로소 배의 역할이 시작되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또 실패할까봐 염려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면 안전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믿음의 닻을 올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출발합니다.

0: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SOS, 송 오브 송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옥동중앙교회 최재우 목사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우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참 바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1: 그렇습니다.
0: 예, 저희 옥동중앙교회에서 또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팀들은 다 섭외가 됐지만 강사님도 목사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주간 어떠셨는지.
1: 네. 그냥 어떤 날은 마음에 분주하다가 또 어떤 날은 내려놓게 되고 또 어떤 날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 붙잡고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0: 우왕좌왕하는 원래 바쁘면 그렇게 되잖아요, 목사님. 네. 저는 참 개인의 한 성도로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수련회 주제가 뭔지 좀
1: 수련회 주제 저희 교회 1년 주제하고 같고요. The One Church라고 하는 주제고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회인데 이제 간단하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 은혜 받자. 성령 받자.
0: 좋다.
1: 그 얘기입니다.
0: 네, 간단하다. 네. 직관적인 주제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에 살짝 걸려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 혹시 듣기나 불편하지 않으신지 참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다행히 또 목사님께서 찬양 나가는 동안에 전혀 티가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죠, 목사님?
1: 전혀 티가 안 나고 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다행히 우리 청취자분께서 오늘도 참 괜찮은 아침 그리고 SOS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그런 기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송 오브 송스 노래 중에 노래는 찬양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엔 주제 찬양 한 곡 듣고 또 찬양의 가사와 연결되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 찬송가 어떤 찬송가죠?
1: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입니다.
0: 사실 그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오늘 저희 극동방송 이제 직원 체프를 드리잖아요. 꼭 찬양을 한 곡씩 하는데 이 찬양을 오늘 부르고 왔거든요.
1: 그래요?
0: 가사를 들으면서 뭔가 오늘 이거 하기로 했던 찬송가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목사님 좀 준비하시면서 이따가도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시겠지만 찬양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찬양 들으시면서 좀 어땠는지 먼저 살짝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 그 우리 전에 이제 비난 이런 얘기 했잖아요.
0: 비난.
1: 비난.
0: 아름답지 못한 단어가.
1: 근데 그 비난이 성경에 보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비난으로 마음이 상해지고 그 마음의 상함으로 그 상함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죠. 그래서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마음의 어둠을 만들고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근심거리가 많아지는 요즘이 아닌가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요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보다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0: 시선을 옮길 때
1: 아,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네.
1: 아멘. 누가 목사님 비난하시나요? 제가 찾아가서 꿀밤을 한 대를
0: 아,
1: 그냥.
0: 뭐 저도 많이 받죠 비난을. 네.
1: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방송하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상 살다 보면 참 많은 그런 평가 아닌 평가들을 받는 것 같은데,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네, 그럴 때 찬송가를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다. 비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찬송가, 새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먼저 함께 듣고요. 계속해서 말씀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연의 음성으로 함께 합니다.

0: 아멘. 소리엘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듣고 오셨고요. 오늘 이 찬송가를 통해서 네, SOS 또 말씀을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할 본문과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편 57편 4절에서 5절을 통해 네. 정글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아,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감을 받으셨는지.
1: 그런 건 아닙니다.
0: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말씀 시편 57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 아멘. 성경에 사자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0: 다니엘.
1: 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던 사람도 있습니다.
0: 똑같아요.
1: 다니엘과
0: 네, 그
1: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였을까요?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대신 던져 넣었습니다. 사자들이 무척이나 배가 고팠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먹이로 보지 않았을까요? 사자들과 같은 맹수의 세계에서 기둥처럼 굳게 지켜지는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약육강식.
0: 아.
1: 즉, 약한 것은 먹이가 되고 강한 것은 먹는 자가 되는 법칙입니다. 정글의 법칙이죠. 그 정글의 왕이 사자입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이로 삼지 않은 이유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은 유다 자손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 축복할 때 유다를 두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인데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0: 아멘.
1: 유다는 사자입니다.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서 아무도 범할 수 없는 절대 강자인 사자입니다. 사자의 후에 유다 자손 강력한 숫사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자도 건들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도 사자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이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0: 아멘.
1: 이 시대의 사자들이 사자의 소리,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소리를 내면서 두루 찾아다닙니다.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사자입니다. 사자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강력한 숫사자, 암사자들입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던져졌는데 불이 옷에 붙지도 않고 나왔는데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0: 제가 어릴 적에 장난꾸러기였습니다. 불장난으로 동네 짱이었습니다.
1: 오, 정말요.
0: 불장난하다가 동네 뒷산을 다 태우기도 했습니다. 불장난하다가 손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지금도 제 손에는 그때의 흉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느 날 불장난을 끊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1: 아멘.
0: 세상 불이 시시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즉 불의 사람 세 사람이 불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일곱 배 뜨거워도 불이 시시합니다. 하나님의 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심을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1: 아멘.
0: 시편 66편 12절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1: 아멘.
0: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불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물을 통과하는 겁니다.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을 겁내지 않는 겁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1: 아멘.
0: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계십니까? 그 너머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불과 물을 통과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사자는 사자 굴의 먹이가 아닙니다. 불의 사람은 세상 불이 걱정거리 될 수 없습니다.
1: 아멘.
0: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풍부한 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1: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까지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SOS, 오늘 주제 찬송가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가였는데, 이 찬송가를 통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게 될 줄도 몰랐지만요, 목사님. 늘 그냥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 아니면 불구덩이에 떨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무탈하게 나온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사자고 불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0: 좀 뭔가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1: 네.
0: 예전에 목사님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묶인 사자는 나를 해하지 못한다. 누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어떤 일어나지 않을 문제 혹은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다시금 진짜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해야 되나? 담력.
1: 네.
0: 그런 것들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아유, 감사하네요.
0: 네.
1: 네.
0: 목사님께서도 다니엘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실 때가 분명히 또 있기에 이런 또 묵상이 나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네, 여쭤보진 않을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 향해서 또 은혜로운 말씀도 선포해 주시고 다시금 살아나갈 힘을 좀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또 청취자분들 향해서 축복의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1: 이번 주말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0: 오, 왜죠?
1: 매주마다 광고하고
0: 네.
1: 권면했습니다. 매주마다 수련회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매주마다 신청자가 늘어납니다. 이제는 제법 많아졌습니다. 네.
0: 오.
1: 은혜만큼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빛이 임하는 만큼 어둠이 물러갑니다.
0: 아멘.
1: 시편 37편에 주께 길을 맡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나와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0: 아멘.
1: 그 정오의 빛은 가장 높은 곳의 빛입니다. 가장 많은 곳에 그 빛이 비춥니다.
0: 아멘.
1: 가장 넓은 빛이라고 할수 있죠. 그 빛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0: 아멘.
1: 다니엘처럼 창을 여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약속은 정오의 빛입니다. 오늘 하루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에게 그늘 없는 정오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 물도 불도 두렵지 않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우리 4540번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멘.
0: 아멘.
1: 주님 안에서 샬롬입니다. 목사님, 하은 PD님, 울 지사장님까지 챙겨주셨네요. 네,
0: 네.
1: 다니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은 아침, 울산 극동방송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0: 아멘.
1: 보내주셨네요.
0: 네.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받은 은혜를 지금 나눠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자로 표현해 주시지 않아도 아마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 깊은 감동을 누리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신 감동 가지고 네, 그렇게 힘차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SOS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동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최재호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소프라노 신델라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벌써 9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9시 1분을 막 지나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대부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몸담고 계시는 직장에 출근을 하시거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어떤 일들이 또 있을진 모르겠지만 오늘 SOS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주변에 이 사자들의 그 입술을 막으셨던 그리고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사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은 담대하게 살아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묵상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거나 힘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자들의 왕,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 하늘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취자 한 분께서 복된 수요일 보내시라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찬양 바로 좀 띄워드리면서 네 찬양을 좀 더 나누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난 예수가 좋다오 함께 듣고 옵니다.